0: ཁྱི ཁྱི རྒྱུར ཁསར་ཏུལ་དང་རྒོམ་ཅི་ལ་ཉམ་དེ་ཡག་དང་སབ་དབ་དང་དེ་ཁྱོབ་ཏན་དང་དེ་ཐང་ལེ་ཏུན་ཅི་རྒ་ཤུ་དང་ཁསོན་ཤུ་མམ་ཐ་ཏ་ཁྱེར་གདོང་གི་ཁྱོབ་ཏན་དང་དེ་ཐང་ལེ་ཏུན་ཅི་གཙོ་ནལ་ལ་མགདེ་མགམ་མང་ཚོགས་ཅི་རྨན་པ་དོན་བི་ཉོང་ཚུར་ཅེལ་གསག་དོང་བ རང་པ་མང་བི་མམ་ཅིན་གན་སོང་མ་ལག་གདང་ཅིག་ཤེ་པ་ཀྲུང་ལུགས་གསོ་རིག་མན་ཅིག་ཐམ་མ་མ་ཡན་བི་རྒྱལ་མཚན་སབ་ཐན་དག་དོང་བ་རྒན་ཅིག་ཆོང་ཅིག་དེ་ཐང་ཤ་བ་ཤ་དམ་ཅིན་ཤེ་པ་ཚན་ཚལ་ལབ་དེ་ནི་མམ་ཅིན་ཐོབ་ཐན་ལེ་དུན་ཕེ་ཅིག་དོང་བ་ཅུ་ཤེ་ནི་དེ་ཐང་ཀྲུང་གུང་གཅིག་ཅིན་ཤེ་པི་རམ་ཅིག་ཅེ་ཐན་དག་དོང་གི་ཀྲུང་གུང་ཀྲུ 中央党人家可不离空间，这一类的客，这一类的毛病错吧？中央权力可及个，中央阿毛病离空间，这一类的客，干克不笼统做的个。
1: 前亏为天目级政策来起个。大家为此，几十年级学者，而且可以注意习近平给北京某某组成前面能，中国的阶段参政用为，不测万里深圳的博客当这么能。而且可以说深圳级，学你讲这话的，学用他们娘的周边这边的人不如啥子瞧这个能。习近平给单独呢，第二个方面，罗瑞文等这边的，不测万那书记，而且可以认为这话马子混蛋，颠覆方面。 中国这边，人家接触的成天的单独拉手下劲，叫出是一号。大哥们，兄弟姐，当然不见得平等的，你个比难为多。那个等人家见，等就是的。中国等不测完，那家可你见咱们的这边里个事儿吧，没他的怎么行一号。中国等不测完，你咱们的呢，多少钱怕他们等着不？第一单的，我同处不是啥去？兄弟姐，盘子呢，等人家用的个见咱们他们难为，俺都来担保你给行。第二，这边中国等不测完，你这边赔进去。 我是南青的一本学的，咱们能培养当一通用文，都很不起。习近平给南京单独呢，平等的精神上呢，人民也着重精神用途。大陆呢，中国共产党的问题呢，龙口儿不加当，俺龙边录音了。不测完那个人真透明，龙口儿直接龙边录音上了。而且可你解释中等级，你们来很难当，而且是中立国家，你们用别人当事情呢，都很你们直接说的东西。 中国书记不测完那书记，俺们也加口去那次等参比培训间，两位就觉着还加不出些经验。兄弟姐，换句的从头娘们家准备俺的提成的等你。中国书记阿飞的给不是上这话上比加口去了，学个用的过程没不如一笔，过后三话维修也不学起。中国书记不测完那书等娘们的，整体换句的等，兄弟，是个理所当然的。 不测完那时候就换句等，这座培训了，俺们都先到一号了。习近平给中国等中非代理娘们来跟在同一套，共识可不是团。这个呢，阿飞的去腾空阿飞的开始躲避娘们的结婚这一茬，现在谈成啥子等？中国人一见娘们娘们就晓得，阿飞的去加口去，加口去那次等同比代理培训这茬，人家都组织，俺们都先到一号了。俺呢，正等等，开盘的你等见娘们的黑金穷谁去？ 中国书记中国权力界，你是中学你吃的动物，没得的，干嘛同情人了？阿飞的去多年，你吃当同比，江东乐子了，不就是你？代理界培训中心边，人家可玩起娘们培训用物，跟得同情一些。什么呢？毕竟都被培训界，娘们看不熟个人穷学去。中国书记中国等阿飞的去代理娘们的，同理解人同排名学习人物，没得的，跟得同情印象。干可特特巴当，而今特特别啥都讲，我这了难把错事晓得。 这次都被娘们来带你，阿飞的去当然不见得别人了，俺们都不晓得。现在，咱们嘛，关键讲娘们的，可以人穷水气。 아프리키 톤콩 사부 차스 탑수께 럭처럼 겨 머롱상 중국 속지 소소세 럭스 남덕키 아프리키 페지라 럭름시데 아프리카 속당 냠데 키리케 응통 니스중다 녀르리 참비 차신 전도 이월 보크이 주시 시진핑 건 여름에 도든 경고 철고 중국인 잠능 시우 근체 일흥 조비 페지제 점제 등 요장 중국의 월품 문부로 동시를 제요바 참마 워터링 원제 송티 中国 철치체 폐지제 남부시 도벌 보츠와나 쇼지 토브종당 세지른 전이 시탄 보츠와나 쇼지 중국 와르겐 데브르 찬티 통칭시데 중국 지가 자도나 로텐 germengang 럭터 샤제당 태원 아랑진체 카틀 냔치란 우르고당 스토브히 강롱시키 중국 능설라 테톡셰브르 우르고 샤제이힌 보츠와나 쇼지 중국 쇼지 디나랑부르 보츠와니 자쿠체 폐지라 자쿠르 당 아르그름시브르 트지치시바당 중국 쇼당냠데 폐지제 탑치우 데틀라 흔원당 동계 켈리 앵가르리 망비 보츠와나르 망글 동버 갑사당 제치람치가당 조디 샹리 테르리 사르톨 장즈나 잔지르 소 캬브콘제 냠리라 흔난데 자크니첸 데버 니바 돈치 점지 가르리 망부 토버 근데 동도 이홀 조시 시진핑기 잠능긴 잔홍 가첸나 동도비 갑스 잠능 용체 징구 첸부 업제 돈비 디아르 야쿱 첸빈 간트 크르심 촌라 냠제 게초 수시 제치에 드스르 송총셰 버판 보츠와나 쇼치 종키 쇼당 탄주르 종덕 담습진니 쇼멍 아랑디 탄총당 페이지 선주진 비르 야쿱체 탄절라 흥훈 종피 탄절 냠디라 야르케시데 잠능 샤비 지스총 말르 디비 탄키당 디비 총실 아랑진 담버셰키 데모던 지그저지 야쿱니 저손진치 잠능 샤비 딘지 딩구 돈초당 제치 람치 냠튼 정도 데르카 초튼브 데탕 Махи тонкон су кябкон ке нямли иги ча мангбур мангштаг гобр нямда данхан нан. Цамжи габсы, шуғни чи чонхуан мамаң жентан дякав дан, боцава на жемтан дякав чи, шуғюн табчи нямли рухжин жалван згиджи гор ке нямжил сачаг пэл. Гонбур Ши Чинпин дан панли юя намни чи мамаң цукан ке ми сэрндуг цумчен ды, бо кэв зада нила ар габсы шаби сутун ти. Ванги гонсал ше гур ши.
2: 阿达吉维七七十年级学者，而加克吉主席习近平及北京的毛毛总统签名人，中国人民新三轮派别，托基部长郑书记主席傅雷登检出了个人。阿加克尼杰，我出门你不说你杰，这位大尼的，第二部三轮派中国党的托基李克勒行政总部的班级查不着些。习近平集团党的，中国党的托基加克尼杰，苏金泽在呢。 阿加克尼杰，我这个人比人家是不是白人了？早晚啥不讲啊？逻辑解决人了啊！鲁莽比人啊！说你今天这老个流行的，娘们的今这这个人家了没不来接不听当啊？慢慢玩的，今晚结束的当的，第二部啥了呗？第三个难办更多，中非立刻了行政总部准备，所以你们单比六万咱们，中国党啊，托基人咋子娘们的接，你去行政你办当啊？你等了没人家钱不要了？ 说你这当年当二家口年节人把手续弄二的接受不到当的，二家是中的国家，娘们我这里啥没学办当啊？潘村姐儿特别开喷当这位，俺那顿感情个谈，你们他这个的潘村老二家不就是给？二过去了住了么个月，现在呢中间发生个让这个片子老二家不就是当啊？啷们这个讲起二过去了的，你中非娘们的老潘多个比俺们是这过这个几个月呢？托给二过去了么个月办当啊？ 中国学生学比团结结革命的劳动组织学习不落不着的，查克的叫牛葱当的，松枝的说，我这里把我的农夫的皮呢，让家可不当的，上个月前天团结我的忙吧，中国创始这个不落干事些，中国学习托给人参干的，我忙的过去不落干的劳动，我的东西不是进牛的，托给学生娘的内控啥话当的，而你说查空间娘的来困难的。 投给昨天讲解，别人们啦，如果他们先都留了。中国党的投给讲解党的，啥个节日都出去，浪说几个别。说我们娘的啦，很混蛋啊！哪个党这的，过了十月集中集结的党啊，提倡的党，我来跟着老党的。啥个节日的党啊，连这个啦，跟着老党的。习近平及学术所跟着当兵啊，飞龙个个浪忙为，俺那顿他就被出了几个别谈的，咋顿都不晓得办的。这个呢，飞龙个做出些把人冲些给啦。
3: Fairlung Magman, Fairlung of the Bo, Momati MB, Sakaji Litun Tour, the Stevie Nipandongi. A Nini, Jamsa Jonathan, La Song Shagila, Sapsik Shoso, the Yam, the Jansuji, Satum Jirgundundanga, Satun Sosom City.
2: 도둑 자급제 더강당 와콩 차장라 전주고샤기 흐섬님 철출의 현적 소통 월간들 통계라 감먹은 특당 휴거정업이 거거듬지 자급당 자급와르제 응가와 니파톤지 특출 못합이 판진을 전주고당 용치부터 짐부샤기 강 탐바 용트부당 맘탐바 소른주고 판진의 우조금지 진총샤기 어제니 살그 냠집시니 멍이 된적라미 기브마슬레 어정은 그 폐지라 안찬구도 샤기 후리급 단도네 당들의 중국은 참조를 용니 주시 시진핑지 긴정 단비 고칠 오고 중국의 당급 진급은 란 폐지지 점지 어여터사와 도요 바당에 중국의 법성 소진의 그니 다르지 공포성요 반통요 버마슬레 중국의 세총의 기당에 어자키 흥상으로 나르디 지른 숑아 토코 당의 중국의 와르지 소진 자르지 로르지 저진랑아 Sanglona Erjakib Niwar Lab Shepshukum Jewab Zgini Longkur Ngarngan Korwi Lori. Tokib Shukho Ni Trungkub Shukho Tang Pansin Warji Yechi Jesib Tang Galangmul Jiri La Khinhomba Ganyipin Nyam Li Tamsib Jibshini. Terib Sarubi Toku Tang Trungki Lirkilg Chimtin Tso Ba Nyam Tav Chinti. Erjakib Ni Jimagamang La Ngardi Lirchilib Chintul Yule. Tokib Shukho Ni Trungkub Shukho Jir Jaisil Chongdik Jir Nyam Nyong La Lhobchung Samoshini Kshajirin Zandul Yote. Chongki kheli ji toko ra rngakhtung litrushe par gapsa shashang. Chongku shukhtang nyamda nyo chong tang rmangji gajakun zhigvchan. Chansi zhug chapkong se nyamdi vshendul yole. Toko shukho ni dushi Xi Jinping ji shukh sozi rgimtsin dambi ngang ni feghlang ga galang mangvi ganatun chulishigbi talaw dongbi rzatun gachin la yongsan tabayin ba dang. Chongki nzamlang shibde dang danlang songchub. Gola Shavi Ramzhin Chi Nzhanthong La Nyamda Gadong Topab Jiga Thay La Niwa Gachin Tuan Bara Tuanhig Chenpo Shay Jang. Chongku Shukho Tang Shukhmang Nyamli La Khunhani Shukhmang Rangliga La Nyamda Songchub Shidi Peji Sanchub Zinbi Rjakub Chi Khepan La Songchub Shendul Yule. Wang Zhi Njamchil La Shiga.
1: Jel Yung Mangchina Jinlin Yung Thangkanga Ayun Chang Zholi Ji Yi Dajabi Chi Jigsam Nyanjib Shadur Pejin De Susur Bocawani Sanzin Bokeh Dang Toki Bujung Jizhu Jizhu Shi Fuli Nilam Jethen Nang. Boke Tung Jethen Nang Kuv Jolo Jiv Tantun. Boca Wana Na Afir Ki Lhojil Da Yobi Zhongki Rokda Gachin Yihin. Derang Jushi Xi Jinping Ki Gashiv Sinzin Dang Jimu Nang Ni Zhongbo Yakim Ni Jib Shinti Ki Otong Chubin Danlam Nyam Dan Jib Shang Cal. Zhongko Shukchi Boca Wana Shukdang Nyam Da Yakim Ni Jib Wanzin Var Jibi Tamunga Nginzin Gachin Donchula Yigbu Shindo Yihol. Zhanyam Yihdun Tang Nipan Nyam Jila Jinchung Shini Amangsim Jintan Yongbar Gende Tung Adang, Zhongku Tang Boca Wana Warjian Jelwa Ngar Li Tuwi Chitzitin Lebar Gende Tung Jihin. Zhongke Yeyong Mangchin Chi Boca Wani Jekang Tang Nyam Li Shekhi Chira Tung Adang, Amangsu Chimshung Zikshan Sulamini Nyam Nyong Beri Shidi, Yakunye Ke Ngijib Nyam Li La Jachim Jin Gansung Kuntum Shindo Yuhol. Boca Yifdan Tun, Boca Wana Shukchi Zhongku Tang Zachuk Jin Jelwa Pekji Shdongbar Chanti Tungchim Shibadang, Zhongku Jigar Zatun Fdansung Tashidu Shang Yihin. Zhongki Boca Wani Huanjur Deng Jizu Peji La Jafjur Shibir Guajin Shiwa Deng. Zhongku Shukchi Yelki Nyam Nyong Huijin Zindu Yolchang. Yakimniki Chimzik Likunchi Beri La Hinani Niban Zikshung Deng Mirna Sujung Sukchi Tani Nyamli Shtangsibsha Yeriwa Jang Yihol. Lobzang Jamsinan Jechala Shi. Tsi Jigsimnin Jib Shichura Boca Wani Sinzin Boke Namdi Gomuchi Tangchin Tajoldi Mamang Huawei Jansi Doreng La Medukka Changwa Pal. Fuli Tang Jethil Nang Kuv Jolo Jiv Tantun. Zhongto Yakub Niwarab Shinri Zigni Luwa Ngabchil Karang La. Ta Jigda Somil Nzamtan Tang Zhanyam Yilchi Nyamli Nipan Jijia Yin Xiangli Gula Shubi Lhoshuk Jib Tanjil Nyamli Jib Muihur Jir Yihol. Ci Jigsu Nyan Jushi Xi Jinping Gi Gashiv Jushi Tang Jianzum Nangshti Shungni Jindrilwa Pejik Shtongbi Charzi Nyamdan Jib Shangcal. Zhongko Shukchi Shung Mangbu Tang Nyamdi Yakub Niki Wanzin Ki Nginzin Jigmtan Garchin Chirtun Tupshidi. Chavsil Tani Pansin Yehtun Jisubta Dung Adang Nipan Nyamji La Jachir Jeba Machin Rungu Jisubta Dung Varendol. Zhongki Yeyong Mangchin Chi Toki Jichu Kang Ani Dung Beriw Sheba Dung Pansin Mekhur Zongshti Yakub Susi Jichu Namjil Su Shugmang Lamsu Nanga Tanjur Nyamli Jedam Dung Do Yihol. Fuli Yifdan Dun Toko Dung Zhongki War Sojin Jin Zabshi Samu Yihol. Yakub Nikin Jewa Di Pansin Yehtun Dung Pansin Zinju Tamunga Ndahi Jijia Mangji Tukzik Ba Dung Zhongki Dukir Shevzhin Ba Ni Toki Dukir Sha Yilyang Yin. Yakub Niki Ngijib Nyamli La Hinani Chimzik Likung Wargin Rungu Jisub Dang Shugmang Nyamli La Hinandi 토고 등 동기 와르켄 제와 당 아프리카 등 동기 와르켄 제와 옌미 옌데 페버 근데 동도 이홀
0: 아답저위 칩직섬 인정 아주 상친 당위 소지 노동 전지 설랑 종지르데 머리 길길이 돈 아르토시 보는 그분한 집단 돈에 제초로 지시 진핑지 머리 길이 돈 라흐노 바당 제력 소통지 고르지 공파 같이 당 칠기리 돈 고르지 집실가 진도종 당 럭터 탄습지디 제초로 지시 진핑지 소름은 집샤위 탈랑나비 올람샤가 진도 쇼용니 돈출루시니 등급 쇼용지 고틀의 진총 당 드르흐노 바당 무금통 럭스 냄비 종화 머리 지금튼 조비 너히 담본즈가 바당 머리금 던들이 아르톤다 아르칸들로통위 자침 럭터 돈출의 담진 여보셰바 Rangarjilji chilig zhongguo jandan jirwiyim tsorhung jilgil nagtangsib dang dandig yungwara gandilag zongba. Arig sosi mangchog dang chilig lirig marni zhonggiligji dangrib janji tsorhung lagsara wan zigchun shibi mperimgu chul ar gamsin dambi nipan donpilb shibar chatun jibshagi. Chachivruji Xi Jinpingji azigshibin zaijib jiddi lo dong chuan zongkar guanda yungni. Chachivruji Xi Jinpingji ngagchul saamu jachim shibba dang. Xarji garibzi marigub shawadang chilig litun la tikkardang ar gandilag tongwi ortong chowi lorji lab shichimshi. Kinaan jibdandun, ngagchul ulo la dambir ngiwaadang jantsur yarchun jib chichibruji Xi Jinpingji ulamsha gajin jima jibzin dondukdan chorubshidi. Arig sosi marigum tanchil mantibdang nyamda darji gomplag tongwi mtsorhun jigdamjil yagbirub shawadang. Zongkar gundi, Dirib xarivi warjil namdan zhungko janji huyumtsun rguandishig dan zhigchunshini. Ajachi dadin maang zhugu tang-tang sikzhunga mtankuridam tanjilibshigi. Donggun yisilan guanchinda, lodong chanji shangchin sarjiji zhushi zhuanba maayu shangdang alamilag tangsibshini. Kolar jachi chichiji sojinubzong warjinzin dang darpilag tongbaadang. Rguandidodimlar jemtil ngang xinhombaadang jelag sibdangni. Marigum tanjildang. Jazutanlang lar gandilag tongji lakchi ngarli chiwan bilgiwi rkachigshi. Lodong chuanji nanjib dandun. Jazurangligji rdewi rintang dawa nechitibshi di. Chisulla dibtin pejiji njibshil wjavni chamchung jazugulhubzu dandiga bewaadang. Rguandir dobi libshil bi hongkang zgarchung la damzin yagbushi di. Chilig dirgji marnaadang. Dadin mangzugji mimtin rngar jimtil ngang cheribdangni. Yisilan chi liga zhungku janji huirtun caikang hirtaqib dugi. Kwarchil kaji khambali dekada yungni, lodong chuanji irdekaliji gayasan zikabchindang, nipan donpilibshi cilar tukshibshi badang. Libshil marnir dekaliji shawa na zuguk tangsibdang, shibcig ngang yigbir jibni. Domang ji tovnang dang, derinang, shjinnang ji jinchil mebirim torag dungi. Semji chimji irjintil ngang rtovchir dung badang. Pantsin jori nambi rdekilin zgibdi naqtang sibdabdangni. Rig sozi maang zugu semzhe dara dambirin chenni. Derchil dang mzirdig dambi chimji nyamchin nyamchil ushajir gandilag tonggi bi ulangshabduna. Lodong chuanji nanjibdandun. Marig chilig ushawi dang dang rjakibji ushawi ujiyong chulu gogni gachin uzongyo bi. Ngibirid shangchin yongji ujiyong chulu ujigani jingul dang gandilag tonggi. Tenggibshug yongji ngotil ngarli rjinchong dang ximnani. Marik dang chilig shawi gorji dang zhongyanggan tabji gorji gajin donchul shajir damzin takchigdabshidi. Derib xarwi marik chilig shawi arbitsin toyi goni pejin zhojir gandilag tonggi. Rangarjilji chilig zhongko jandangirwi kapshug rjinchong dang chilig deb jizug rangligji jizug dang camtin yongwar chitun hirtagshini. Chilig shawi jishchung chamchung jandangirwi chitzilim torag tongba dang. Chilig lirigji rangi rangla lobsog tongba dang. Rangi rangla dotum sheba. Rangi rangla gjintum shebabji la khinun bar jabchur dang chetun jibshagi. Zhonghuan marga gjimtun zhugbinda gib danbun zhugbi huirtun shangchin zhugchun shebar khijigba dang. Marigum tanjil yartunji huirtun nechilag tangsibdag tongba. Rig sosi nzhong ar jiri dang nyamri yung war gandilag tongba. Marig sakil dangrib jantan jirwi zhugchun jikom tib jemchug sa tongab jibshagi. Gajarim jib jizug jishung maalagin tisangdab dangni. Gawa dang zhugzhi gajarim da cewa dang. Shungma tixi ni marig chilgibshawi gajarim armanji jinchil meybir jibtan daqtungi. Arig sosi maang zhugzhi gamangci udeerjil jimtil ngang kirag tungba dang. Sim nad papa dang. Zesim lafdi ni maang zhugzhi jika chigig ganadun tixchul khichimshi di. Arig sosi maang zhugla jibjir dang. Pejiji jimchi nyamda longsib jodan jigba dang.
2: མ རིག ཆམ ཐན དང ཆེ ལིག ཆམ ཐན ཆེ ཚོག ཆམ ཐན

адамзыга норнзын сугунутга адамзыга сугуро диктина сайы кулан хундын яз ко адам буин дигиле та театр гы жок кому тигин яз ко норнзын туази о туа хачын гажа чивин яз ко ханул хунди чаншил тантын та чаншил сугуро яз ко ти чамар шече курум я тантын гынжи чопын жанзи та тантын сугуро яз ко умбуре я ди чаншил яз ко чи тантын ng tan tan ng zhe zhe ko le de yang gang ji jiao ban zhen zi gang ri ge jiao zu kuan di o ge jin jin ni da shi le zhe na de ne ren chi na de chi wang zu le ni le zi ta ren bu chi le ta de gu jong su ge wang zu le zi yo ta la la zi zhe zhe ko le yo ge nong na la la zi jiao zu ko zhe ko le mai ba ta we de mu zhe de la az ge jin chi nang si jiao men yin bi zhe jin de shi de yi na 공당 오마디 탐제부근나영 아 개즈근지나스고가 회주를 따와등 등사 문등사 디모라요 대 정마근이라서 가나쇼 그 어르키 흑색근이라서 관디 역시 파레동 아 즉진 제진 제식바 채퍼지 즉진은 아무글스는 취인가 즉스시 채퍼지 비 즉진은 오지 챌리지 딜라요 비엠 아무글스는 지 채취후 회즈스콜바 지와티 드나 마타후이 르실지 담질드 자후이 와모티 초웅 근가티 타 창위 참지글라 타마인지 레리제비 샤가라 초웅 근가 샤스르트 지노시 샤스르요파 티탕 제르바티지 허주는데 오 마르트 바시르 마타후이 르실 근나 담지 근능 내셰 좋아 자후이 와모지 자후이 와모스 고노 초웅 근가 근멍근 원조점 오 디다 타 창아 그 참지글라 라마인도 혼디 아인트 일레 지그이나스 과 아이능네 자칼릉 누가 샤가라다 좋은 건가시니 인질레 디모그이나스 과 크샤슬로너리 디도 호티저너리 디는 디그능네 자히 범무이 척기네 질레 좋은 건가도 호티나스 과 달꾸이 그스 꼴레 야 디다 참직 샤슬트 주르누가 암그색 그 차치 암그슬 시기탄 지나서 과 담바 딘을 지나서 과 속슬 거는 지금 지나서 과 잔실라 잔식을 허줄라 원 키와그 최드네 제비 강스는 숙지나 저든 흑글라 털 어유 이스테레 고니일 한음 근기 잔스나 쓰레 츠히 흑습이 전도 송줄 지으지 와 저와 답은 암수 고꾸무 온드모다 야 최대는 제비 강의 세모수 고꾸무 강선 도콘데 일식 수수가 나르질 컨트가 담비 아자튼 그 저우 타득 나톨 어요 이스테르스 군우냐스 고 토직 근냐스 고 지모라 고레 다 하탐 제포 아 가우르셰피 아잠친 진나스 고 지모양 코리지나스 고 죽누고 좀 생거 그습지 촌도군데 이제 나서고 좋지 송질에 다 그는 가버셔피 잠층 그 이제 나서고 한데 아디 잠층 그 지무 그습 걸 딜라니 나서고 죽바질에 때트 그 졸록 디니 나서고 허지르 그는네 송 끝이나 어촌 디기나네 그거 자지 딜라 요노가 아무색 그 자취즈 그 허이 그습 거꾸너 달라 자취도 고디니 나서고가 영 다 지금 네 아 잠층 지무 Demuskan itu kau kono mah tu kan, ah, kujur cawa, oh, melong mah kan jenazah kau kan di, kantong jenazah kau mandang, melong mah kan enggak? Zahui emu, kundi jenazah kau cuci gusuk sekali orang si, ya, dia jenazah kau hanum gayu, gatun kundi jenazah kau jamsen gusuk sekali, teter gusuk kau, dia naya naya jenazah kau demus jenazah kau kono mah kau bandi, cuma kau jenazah kau cuci dia, cuma kau cuci, hegis, yang na, orang tu kundi kengsen. Noriyotul zamlang samchi karevi chopin toyozi. Kolchi tuantang

0: 당지 젤모야 간이 담르 그치위 그전 떠랑 것이 왔다고 오지 야 단드는 녀석 구가 주모 라르 따위 녀석 구 아름구라 양 그런 괴구노 그 홍디띠 담체 보고 그이 심오지레 그게 양력기 녀석 구한테 차 띠송 너를 름부치기 녀석 구석 쓸 거로 야 띠던 자능 산투 그죠 그 자능 산투 쓰고 잠바 가능는 녀석 구 샬레 샤송나 우조 원컴 그 주목 라른 도군데 하치는 녀석 과 치토위 녀석 과 지모 인득스 거지 찍은 녀석 과 가라와 그 좁은 같은 녀석 과 권하다 그지 야 다 거려 제모 도군디라 온디 깽이 땀을 도군디 녀석 과 치우 그 젠트 녀석 과 랑 오케지 거려 제모 컨커티시 티게요 디 치우 녀석 과 제나 랑 오케트 그지라 다 아 스킨슨 도군디 너리즈 녀석 과 그스 콜레 자는 그 삼투 도군디 가래이 좁은 거 그스 콜레 드 코트네 가래 제모 쿠글란 녀석 과 깽이 땀을 도군디 아른 그 톨란 녀석 과 토크 그 잔차르 녀석 과 랑 요 그시 왔다베 너무지나 차프 젠치즈 그득스네 다 차프르스 그 수고는 녀석 과 차프 젠치즈 녀석 과 그스 지나고 그네 디터가 아즈그친 제 그전 저치화 안디 차프르스 그친 호데 샬 차르스네 아즈그친 제 전 전이와 글비즈 그친 회트르 스문 제친가 고반 글비즈 그친 노지 아즈스 골시 회트르 Masipi tanji chachinga shi gulji Tola nila hui zhugsa gulpa shi yinti yizi Ya di gudni na Zhugsa gulju gu Hui dhugde Mani gu Tongji jina zhugka chachin kaki zhugda Kugtanga jina zhugka jere Tola nila jina zhugka hui zhugsa gulguni Tumuz kanya Galvi zhugdaksanari Ya di gudni chi khurjul zawali shi juwa Bama nana masim shang zi. Nam ka la yung mendo wa zi. Chodung dawi adak gana suhnam chukpa nita ta zi. Siwa di gudun na. Bama nam simbara masil chang. Nam ki ngay la yung mendo wi chochi adung ga da di dodin adak suhnam chukpa nila zamdan bapar shay do zi. O dika Bama tanche buji nazu kwa ka simga yang minji gizu. Nangki nazu kwa tungdu khunde yang nazu kwa minju gizu. Ya minju nu ge chochi ga dung tizila ga dung tu khunde dawa gizu kwa tungzga. O tiga chizi yi gizu gizu na. Dopa tang danba kuwa rungi nazu kwa shundi tanche bu chok dung gizu. Tika azugsu kochu ge dawa tila nazu kwa Bama ka ka simju ka nina zuko niwa tang, nam ka la nruyi jina zuko chi ti ka nika madin ba htabi. Tiga chai chi jina zuko gawa zuko jol da tangi, hui chin ka adung ti jina zuko hui dawa ka zuko kolo joku nu, jimu zuko nina gawi zuko tiksi nari. Koga tangi jina zuko guashi hui tuku ti jina zuko ka masabi, tonga chai chi kai zuko jina zuko kolo yoni jimu zuko nari. Tika, Walaun kiwa ge chanshi huajo ge deda, walaun kiwa ge jina zu kuwaan di huajiru zhugu nu. Chimala chungni ngalwi maa pepa chang zi. Aangshi arabi duwari maa chila zi. Anamjil chosung gengi chajindi, adashi amuwa taatag yungsi zhi shi waa zi. Daba amzi. Ya, taa angun ge huajiru zi na. Aangshi arabi Dur majing bazi wasa ga tga ya tga ku ge jinga sa ja jing majing ba de zo ne de cho tsukun bja ge na ne a de shi ga mo a ta tg chel jing sa ge de zo ne wa cha da ji chel cha ku ge jing a ji jing wasa ra tg san de ne si ka sa ji sa ge zi chel jing sa ge zi le de tr ge je ro ne na di no ne ro ti ku a ju yo ku 디난 디노네 나 수 긍즈쿠 그드스나 쳔멀 쫑니 나위 마파브 쩡지 쳔멀 쫑스 보노냐도 칼 하이 람 드드미 할름 남카 드니냐도 쿠가 나와라 테니냐도 쿠가 함니즈기오 마레지 하 흥식끄냐도 쿠가 아라와가 능네 그치레 조그니 디모즈요 마레지 어 Gungi chajing is a cotton, chewing gunga is a cotton. Gunga gunga Ramshi, a revenge of Quartuala, Majima's Kundhunde. Arkshik of Tamjikan on Angel of Cashelono. Chewing gunga the Hundil Haranshiker, Arawagan and Angel of Castile, Tigan on Angel of Quandi, Mankur of Amni Inzile, Shatul to Hotel of Cajeroni. Together chewing gunga the Hotel, Gantan in Jazuka, Hailam, Nankan in Jazuka of Amizzi, Marezi, Ranshikal Haranshik of Tua, dear. Арава гинназ ко нах гжим юу нэг марэс о тэгэдэ ди анамд чөчх сүнэн дхүн ди гдэш шиг мун татга цэчэн сэргэз илэ о та чүй гинназ ко ган ди хсүн анэм бу дхүн ди га адашал хама тамчэ бүг омон юм ба юм сэн гинназ ко чэлэ о ти шхэтэн зэгэз юу я иге диг мишэлэна о ти мун ати татга бу Chile, didn't go young, so take it on the Udno. What did I go? Tigatan didn't only not go the chung gungan hundi. Tal high lamming not go amnimanzi. Oh, Titan not go a shiko, or I know not go on the shonimanzi. Oh, the moon not go jerum hundi. Huitan not go a masinu, the much hatsukum gunin not go column with the muskina. Gave is a good singer. Yana Tangsil Kayan Tombro Magician Hutter Tasser Onan Gentleman Berez Satan Zishil Majil Nishan dear Chigi a Gupiman Ba Yungs Salajata Ozi Ya Digger Tikung and Spanunga Hutter Tasser Onan Sugunu Anunkana Aranatana Nunas Ronchat Ozer Nombu Tisner Ya this Hanan Chilin of Guam eh Then digging out go good to ina. Tungsang salva at his name. Namki knows Gwandi, Ranjangalakan, and Namki Kayan the Hunde. Tungsang salva. Ta, Chinji knows qua, Chin Tat Moyan knows qua mappa. The Musata knows qua, the Tungsang salva at the moon. Kayan Tombro Majilshangzi. Namki Ayang Gunin knows qua, Jukumakazi. Or Dokumakazi, Jukumakazi. Yo. Who hatching the nose called Tuxing? Tell you, Rajin Tong, then be the nose called Ozun Hundio? Stone and Nose called Tugu Makes. Oh, that's Satan Zishilazita. Satan Hundi Sajin has got Tundi, dear Shachikuga, Major Nizhil and Diet, Major Hundi, Nizhongus Squale. Digger should be good, isn't it? Chigi Gupiman by Yungs Salazi. That she good Hatter Sukuno, not go Samson Tatri. たんの、じゃん、ままたんちぽが。あんで、にゃんにすちるぐのがにゃんすこ、まんばんほんで、さるしゃけーじ。あ、てちちらんなじゃんすこ、ごぷしゃけーじれ。お、てつるぐじょうな。ほいじな。にじるんほんでた。むすぴとね。なんきがいんにじらすこ、じゅくまのら。お、さするぐの、おんでんじゃくまの。で、たぶんな。がびずぐちゃんすんし。
1: 아즈그친 Huijin de Huing is a tokershapa tavern, the Mosin guazi. Dear Gutunji Hotel Savanisha Jua. Chonas a pee jam two tongues. Alamani chi rooties. Jictum an amla, dopane? Tessir Hussam Kuntung o shuat easy. Dear Gutun, you know? Chona gumpa sapina, jam two tongues. Alam shang tambina, a ruin lad. Jichtan che shi gu nam la gung la gung dul che gariwa gung urin zai pi na 和什么的共同

0: 이제 잔든지 책상도 혼대지라서 그 시작하다 하장이라서 그 양코레 지우는 거 까봐 어때 때는지라서 그 지금이라서 그 슈가인지라서 그 근데 혹시 빠지 단 지마 처치지라서 그 리우도 호대 잔든 거 죽을 거래 잔든 호대지라서 그 다 책상 시지가 남틀라 식 빠지 시작하 양코레 지우는 거 전도 혼대라더니 온 지가 아 드릴 쓰는데 응 지와 파숑거지 다 드릴 쓰고 빠스구나 그야름 기자서 그 샘도 고티 데 흑속으시 빠지 지금 제가 버터 숑거 마스 아 드그릉 도피 그저리 정지 다 고름 기자서 그 드릴 고티 흑속으시 땅지 흑속으시 땅들은 팀 기자서 그 매와 강태 오늘즈나 잔든 진자서 그 안디 아 리우드 고티 나서 그 흑속으시 하면 대봐 야 지민 자서 그 리그 차치고 아름 기자서 그 샘도 고티 나서 그 흑속으시 하면 대봐 야 뒤에다 이나야 띵나서 그 세즈크니라서 그 가와 아멘그드나 아 더그름 도피 그즈르비창지다 티 코른게 예슴 코운데 스코르셰 코운데 코데 코른가니라서 그 도처치니라서 그 나르누가 어좀천 디레지 이나 오중 제틀은 지위 도라나지 조치는 님이 안나와 뜨거 처리 문튼 종이 쪼라 문비 홀 어진데 알랑트르 얼음이 그동위 쩐지 시와타베 오지 야 지금 하나요 어석스 콜레오르 칸콜로 그잖아 오중도 콘데 그쳇은 지위지나서 그 어석스 콜레 디 두라나스인들 두라스 꾸는지나서 그 쿠라코리 그래 그쳇지 쿠라코리 그지 어나 오중지나서 그 일 일든다지 저치는 님이 하나 왔다 쳐와지 다 디치끼나서 그 나만도 콘데 치모즈레스나 님이 이러는 때지나서 제가 님만도 콘데 지나서 그 진짜 쳐와 어 너무 그래지 니만디 진짜 처비 안나가 너무서 레타라 이나 문튼 종시 쪽라 문비 활스구나 문튼 바스구나 저 고간디 종이 샤 총부군디 으한 군디 다 닝그르 저 고가 그가 님이 나와 군디 맞다나 참무 저 고로 군 고다 문튼 드그리 문튼 수구나 대적나지 어찌가 샤 쪽라 문비 활린 저 고 좀바당지 디다 치즈레드나 알랑트 얼음 그동 이천 드그리 다 코어른게 나서 거티 갱크스는 님이 어저든 디게 나서 거 전차 말이지 아 이나야 나서 거가 안디 아른게 나서 거 안디 갈랑터치 차라 어루게 나서 거가 먹는 혼디 만우 거친 어둠 와서 거는 나서 거 샤라리 다른 거 갈랑터치 가니라 먹히비 나서 거 전도 혼디거다 오중게 나서 거 조실은 혼디 아 진토 나서 거 아른가 차리원하라 다 그런 게 있잖아 그 학전들이 나서 그 주로 그스구나 네 따라서 그냐 냠죠 그스 그친 듯이
1: 생큰 족보나 봐 통디 최최 렌친 동침드니 죽 레친디 좀직 바 단진 초등 좀증 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와 단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릉 등 손마른 친 니진 터나 바 졸 자히 대르시

토는 같이 냠치게 되는 아로 남시들 시큰 거 들어요 누가 되는 거 사자 소소 남신이 친데 지는 게 주일 때는 인근이 공무 관데 슬랑당 초흐르 되면 초늑가 하슈당 초루가 사자 멍치히 되면 초샹당 알마로 나고르무 종치르 저도 종당 침을 대비종 아마르토 종당 아마친 종가 사자 카히인데 차르촌촌당 그냥나 칸촌촌 밥지리 샹치는 그제 사클레젠더라 남타와니 심멍지리 Terang gomu injina sadang tang cho khir chonup ka kharshuk tang cholu cho shing ka sachamang chi hi tang yishu ga sachamang chi hi golu ka shang shuk tang malu ga sachaka hi na gormu chong chir ga sachaka hi de char chong chong dang yang na kang chong chong bab jiri shang chin nang ke je sakle jen dag la nam thwa ni shimang jiri

레이저가 나바 데랑 아주 저번 누구 데랑 그 사자 수수 그 람그니체 코닝 유시는도 모두 데릴 바가 람그니체라 지는 셴삼나 그초 되게 된 지 그슴 니르가스담데 나랑아 그스클음데 카프탕달레 지나 좋아 난 참다니 같이 냠지게 잠튼 치우스 그 누구 동네 데팅이는

야 뉴니비 조금 총총소 채남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데 이제나 졸무 우르케 롱팅 그 운동이 감슴거나 조치 쪽초체다 고득시비 디출 카르마 앞지른 거 나 총시비가 지금 다 동림친 안지나 조금 총총체리 특급 조고 보자기미야 나 조금 총총성마가 영 공성거와 런데 등스테니다 등이 나조 터몽더근 노그 스테라 총총 나 총시비가 림츠 능하시기 보자기미

0: 这买了下子阿乐了嘞，
1: 这给人把针拉了嘞，
0: 能好一天真阿乐了嘞，
1: 这不成。

야냥니비 두고 총총소 공닌지나 나 총지마 워무 축구랑 노그 실럭사르와 긍라 미도세고노니 년제요크 두고 총총 창마그 년비 쇼때 예고스게 정아 탑타 리 때나 두고 총총치 초나 영랑게 절슬라시가 가신요니 니슈군주원 당행요니 니슈과 삼치행요니 도모 두고 총총라때요나 파마 등 길긴거로 람다게 조니 부자르지마 초런거 실럭 삼치 득그라코라 나치 조기 등지르거스컬음니 하자치비 상간 산지 등 능기스 두고 총총 창마럭 지끄나 초과 리 때나 치슈니 디츠 담진란데가 등아 두고 총총 스탠즌 다중글릉노가 실럭 샹치엔 지든세고노 니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찍그 찬총니와 티바가 찍그나 시주엘

0: ཟབ ཕ བི རྒྱན ཆ ཡིན
1: དེ ཡེ དེ ཧོ དེ གང ཆ ཡིན
0: ཟོག པ ཆང ཆང ཚོ ད ད ཆེ ཚོ ན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데 이제나 나충 시비가 체크 산충이와 티바가 질린 리타나치 티바가 스티커 칼럼 더질이다 땅이 우더랑가 나르탐 다니 인자문 카르넙가 시둥라리 둥 랑가 파사파이거 레치 아 단지나 레치 능섬 땅 제비 응가

0: 야 니니비 뚜꾸총총초 공닌지나 티바가 스티크스 글름더비지리다 등이 보우자르짐그 탑실리누그 시중 아 쳇덩실라그 스탐질 닌지나 참마그 년덩너 년제 요크 뚜꾸총총 참마그 영 공승거 와르르 등 스테니다 등이 아랑가 파마이나 초코 영나 아랑가 아카니나 초코 어디원은그 가부시 카브디 집디진 더 참마그 글름나 나치 구마뇽누그 스탐 아 대나 년나 하정 년제 요누가 나름라스과 망아즈기 오늘 디젠거 뚜꾸총총 참마그 영 고스급 등 스테니다 등이 더 참마 소중 요구즈시고 Ri tana shunin jina yung nga tsi ri dung zga nye na chamore Ri ri dung dung jina tuku chong chong manga zik ngari glam na rati yo jir Yung na ri dung glam ni ra lugu yo jir Gung ri zitang na chumbi nanga ba wa tasi giya Dung jina nga tsu ula rung lakshi lakshi tam jit zga yung shigin riwa yu ni tamo zgir Tana tsi ngamay la ri dung dik chik nye na tanga Tani datang jivi lakshi rti yung lugu jung zgi na chamore
1: ཁྱི ཕྱད མམ རང་གི་ 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ད མམ རང་གི་ཁྱི་ཕ 이디나 다슈 채널이야. 너니 바와츠마가 예야 다 초코즈나. 지지가 총총비나가 화치기나마샤가 리버가라 뎅가사니 준비나가 샹세노 리버가 호치 좀 쓰니 컴바가 카 총좀 쓰니 나마 치즈 너니 리버 총총 고빠미 송세야 컴바가 카니 양토 총무즈 제니나 시럽가 직진 총무즈 지흥빠난드까지니나 너 서만 못그리즈 너니 바와티즈 못하이 나다 뭐마 기자 통자도 다 총거 논리 다 가로하다던지야 이진거다 어초로세놈도카 저비롱안가신다 응거조는마슨벌 연던타미라거와 선비는거바와인드스카 정보전송서 딴년나산사자송아 서마과전지
2: 히르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3: 로르가 로브스글리 니리 가르콩
2: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3: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2: 나초 로르단세아르 비 가르콩
4: 조보 총총초 다다 체초 나초 시비아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제츤잔

부자르짐그 제 로그인 운동진아 아 디랑 쳇다 부자르짐그 자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다 베이징 중 쳇다 신치 톰정니비 토흑직은 전자 삼바그 아 좀바부 양중 공부 자히르 다나 시그 좀 요고즈디오 그 조고총총 삼마그 영 아랑니라 버그 치치 삼노 근디튼 강롱즈 니스테 고리 다따라 시스템 요고즈 저 히게티 지당나 부자르짐하 그자 부자르짐그 리피 가르쿵거 스칼럼 쳇다 등이 조고총총 망아즈가 냠 줄이나 쳇바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다 뒤쳐도 먹는 거 미크. 나 조금 총총 청마 리시아 그 찾다 지난 자그 영나 제무스 그 찾다 아 청마 캐츠가 닌족 주일. 나 조금 총총 청마 그 어르과 장고 중아 십등 윤고. 아리 켈 동무 강인 지등나 가티 하카랑타 너리 치커타 즉헬 가지 하카랑타 너지 치커타 즉헬 아리 켄데니나가 지디진데 셰케요니 켈모즈그레 조고 총총 망아즈케 파저케요 지르삼가 마케노그 조고 총총 참마그 랭근인 코로나노그 조고 총총 잼바티 그지 아케케치티 마케나 아르 총주 제미닝고 다나 켈가 뇨무 강인 지등나 조금 청청 청마 계셨던 예요라.

아리 켈라가 니와 무인지나 스타나그즈 송이 스타마르 갸텔리 톤다 지켈 스타나그즈 송이 스타마르 갸텔리 톤다 지켈 아리 데랑인지나 켈란다 모즈가 아니 듣고 총총 창마인지나 리샤가 찾던 죽 유일 듣고 총총 창마 송아 크크치티 디 한친인지나 영 더스타위 켈크시가 망너 듣고 총총 창마가 욕고즈 종고 리녀니비 듣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서 영 동침던 인조랜타 다나 듣고 총총 창마가 영 대릉 쳇더 고디요 노글럭실 조기 찍인지르가 고디요 노가실라 티파 가스티가 고디요 노가 시동라 리종 지티 참바 리피 가쿵근능니 참마 우스테누가 지친 담바 톰 삼보자 디한친니 나영 참마가 로카등 참니 단지나 시스템스 제로요카 덴지나영 듣고 총총 참마가 감기 야스타이다등이 조어가니께인 더스타위 시스템 요과진데 히게티 아리 테나 포자르지마 리와즈기오노 나치 디 진트 다 시스템스 제로이나 다마나 조드 랭게 기르긴 능기스 치멍노다다 랭거 과진치와 아마 다나 쪼꾸총총 청마 리와즈도 인조노 다 진치나 아마 다 모즈크 디오 다나 랭라 과진치비 아파 아파 진진진나영 쪼꾸총총 망아즈가 소나시가 랭게 징아요니 아 크르근존드 쪼스미난자그 랭거스이와도 엔땅이난자그 네잉 아므스크 인제난자 땅즈기 요스치르 디쟁게 쪼꾸총총 청마그 송아 랭거 과진치비 아파 덴진아 조지 이다등이 시스템즈근저 히게티고 리 형님이 조금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 서영 동참던 인조그랜타 텅디 솜주과 등 돈즘바 포우자르김 솜주인간 카르와르자자 히노르 소타르케와 시글루 세치프타르케와 간적 세랑 소노렌치 아소림츠 지마그토니 양처트 유일 다나 니크케디 무시

Yan Rejobran Tintoni

0: 다야마라 땅아리 쓰쳤던 쓰칠 호카 쓰치다 참도 되고 뒤값대 되게 숨느리야
1: 나 데리리
0: 테나타 냠뇽다리리 냠뇽 쓰리 되기나 땅 몸이잖아 오크 너터라 줄퀴 차쿤다 시가 흔다 야치가 삼거다 다 되기 땅나타 랑가 참참마다 녹다 땅마 아요 도자 침무 나는이 오이디 그도트게지 로케 되게 총기나 랑거 담아라 지금 그 타랑스간 좋나라 랑거 셈니트 아 집부들이라지 던초 랑아 아주 지금 자가 통리 송미라 다 치들이 아 토파 감부 야라트 그 말아 뜨겠더니 초 랑거 셰치 찍라메 던초 뇽와 찍라메 되게 나타 아주 다 호자 치무 던초 디는 그 총기나 호자 치무와 등 범름라 속과 단초 히릭 조건은 더 충마 총기나 디쇼코 뇽와라 디쇼코 정와트 메뉴 더다스게서 풍거 도상거
1: 레레레 아르니 단지 샴졸 칸이나 초코드니나 보다라나이나 초코 땅아초 오치 안나거이나 지 앙이포차친 마 나모제인이나 지 히티 아다 카르츠드기 아드기 송즈가 다 카르츠 테랑 아초 산이 마나 다론이나나 마거그니아르츠가 주노 양아치가 곰디 카나니아르츠가 주노 너머에 요치르모 더카기나 지 소츠크 가치나지나 주고 너머고 쇼네이나 지 지 아리와즈도니 욕 내내 아주 마거그르그나 양이 오차친다 뭐 까마마 욕까머레라지
0: Really, 아, 단초 총기나 깨던 이끼라스과 랑그 밤이 양미 그가 자초 동초 젤리 당그 사스팅요노 단초는 더 총기나 뒤로 지마드가 치히 지치 빼치 단초 뒤에 한치니 총기나 더 따위 소진 그 린인데 야 남는 그 산이 젠다 무르그 젠그 린이 와라 총기나 장차 하츠라다 틀링이 디난다 아니그마 토리 디난다 아 던초 아름거 리니글 럭차다 근데 소마트 치리 진진이고 디쇼가다 정모셴나 상루 마통랑 통데 상가
1: 네
0: 되게 인도나다 모미셴나 머르드 강 옛나라 다 나니 다스티버트 다 옛나 레와 마친 Tantru arangcha tupi bone ranga rini za chantanga se chu tu sheka kamuri. Tui nang tani jena lovjong ye. Tantru arangga chun tu chongji na bi. Jenga lakcha tu yung yi tali tashti warta chongji na. Achu wak su jinga rini dana damu. Ta ngomi shena ta ngom charwaad kal gunu ta tukuta achi. Ta lorji ga tevri tina chadi ina achi tamukhi jazmeka. Ye rini ga kur

0: 다 충진하다 쳐들이 말은 그 샘즈가던도 건다다 우크 안나르크 지니 사다 조르과즈 냥치들이 예뜻상 데냐르츠 곤디 단초 센티 샴조 컹 단초니 길글과나 요노 더 처음한테 띠리 소나 당음이 치 쳇도 차로아리 이던도 아초 총진나라 맨나 디무그 다 로직과 쳐서지 지금 나 네모그 디무그 총진나 고참마 용들아 이나라 다스티 컴데티나 다른 너무 뭔가 다 흘리다 없고 또 몸이잖아 시계 그 케와도 청막이라 또 쓰느라고 구시라 로마 지친다리 단초 야물그 다가 원칙 그 어린이 몸도 돈비 머리 야급도 청막 최초 우그 너무 잘라 뜨기 냐르차간 너무 와크쇼 정길 니가 난 너무 뭔가 되고는 또 정모샤나 까무래지 또 메크지 또 짚고 그러다 너무 그다 파쇼보다 제모는 같은 거지 단득이 셰크 득이 셰나다 드리다 체크 셰코노 드리 몸이 셰나 아치 디그 전차 디가 동 고이다 그 단초 디르 그 벤지르 디는 드니 아치 치긴 당 적고가 뜨지나 초친 조개와니 초친 니흐 디는 드니 다 정말 그것도 꼽고 미르크 로르기가 나니 항나 매핑 겨둑더라 지지르데 용지리 뜻이 뜻곡 단초 중지나 지치 니코와 그 디다가 년식은 나나라요 시주 시그드리요 잠부랑 디인 겨둑 디르크 겨둑 로르기가 겨둑은다 동다 항나 매피 고니 디모드가 남바 고니 땅 원추체 고거지 미토토모테니카찬데 단초 한신이 존재나다 지금 아야스고노 에티스고노 산위스고노 다나 니문도 문도 존재나 단초 다수지스고노 니 장진 그 다근 니 쳇고나리다 사진도 토니 뜨기 담토다 참참아들이 아 양천 니 나능도 거르카니 송이라 오이르다 야이가 지금 지르그지가 송이라 애한다리 던포치기 덤모티 지식구도 가기치기 지르더라. 그게 지르더라 아만 다 지르치기도 지르면 좋고. 다 다루는 거 또 지르고 그라. 어추 다 우크 야 오유 신우가 휴인장 그 야차가 안 납지 조피 동기였다. 최 동부 들까 다른 종기나 다 그것이 정전도 조금 더 폐지라 너무 더 숨이 좀못 그쳐라 돈지 무시라 다 몸이 전에 새 통보 돈지 놓고 들이 네뭐그 차와 연기 놓고 들이 들이 나다 런그 심드가 다 천도 그 어허 지금이 런그 다 정모 전에 런그 힐그 쳤구나 접찬데 길고 그지 다 길이 쳐보지 길지라 매끄라 다 몸이 전에 길을 그 총기나 다 주하라 다 지가 판고 그 단도리 흔적을 떠치기
1: 네
0: 뒤에 한천이 제 땅만 들어온 떠났던 체들이 다 다운 능가 총진나 자쿠 그 릉미 그 꼴크 청더 지여정 땅 제시반 주고 그 단초 자쿠 그 돔줄 나트 제누 아이와 시그 릉미 릉미 땅 남아용 거니 단초 릉아 릉아 신 유 못통이 비숑은 더니 총진아 다 송축자 도모다 제정당 제시 제라간 요구는 디모스가 찾지 다 이나라 안망축 아직민도 다른 총진아 다 냐르츠가 옛는 펀성 초가리 냐르츠가 옛는 총진아 다 디 자락도 치 펀성 초가리 더 치게 송축이 보고도 되나 내 몸이 세나 지금인 거 챙기가 미르 단초 스카트 워크 총아이 난다 냐르츠 이놈이 난다 아니 심지에 누인다. 득히 전통도 체침토 동구. 스지통 때네 리클리지문가. 대유코 총지나 송출지에 투동지나 아랑가 산이 대통나 이마드간데 침모드클 우지모키그라. 하나 나랑가 유윤이 다운나까 nga jantsum ge sakhu demu te manga sungara ya ta nganchi ina chongge na hung ge chal chong ge chal demu te thulsum chwa re da dawr nu ka ta yiku jigdam da jig chal ge ti kang yi da ta te de ge ya te chi tara de rang ge chi chi ge chus kon re tara de ge kali jig mo gu ta yena ra ta chachu me ge da chungjang de mo de ge song me chachu me ge da de chungma chongge na da Then Delhi did have it to be strong. Toga number the Yurzun Puga Tungina, Ranga Chimtonana, Woka Jalamek, Woka Jalak, Nyamaki, Ta, Huena Achi Tungina, Tanchi, or Sarchi, or Gamgukur, Tamuta the Indina, Sumiran the Gi, Motawa, then two Tungina, Rikatun the Gangina. Tanyi on Mare, Tanyi Kuta, Dramanda the Tartamira, Ta, Huinjina. Andi manchuk tinana gam chiko gam na chuliok gam chiko kuinjo ginatari kor gam dili chesga chetiri tinani tak gam zil gam gyara papi gam tanpo chanta chang gam gam riri westo manda tinana tor gam rambu chin juksa gam thang gam tanpo ta chosham anuk na yor rambi ramba ta nani motamutiok ta tiku ta chamu shena rung yiyun na chala tiku mena rangshik ti thanyi ku ursung ta thanyi ursung itgi na ta ngi nanang dga mgina ramun ranna dga ta nyangchik dga lagmun zi chi yo ta mga thag ta di kuni meshu ta shira ri tgi la aro ta anyigi nga par mga yo par mga yota ra, para tili chi ramu zatiya ra, ta uk shayi cho, hopchung yana tsumji na ta chas khunri te, pacho khan ra, ti nanga, uk chalganda, di nyanga tem zinriya, di nyanga porwa zinriya, di nyanga lemu zinriya, di nyanga chankin zinriya, chigiz di, dhamu gata nginga shayna, chagitiga chalgata, ngoma za manna ra, ta taun ka sarwa dhari, dhantro temu yang zhamba ga jichaga dhe tangi, tri ku kato lapa ga tanga chigin zhoktu, jina chasku nari, chiga harsu zinra za ya atuwa. Maja ta tsungma songchu chuga ndakhi, ranga tsumjina, marga chattu bi tawa zgar gali ga samga. その方がたかな隠れてくる存在なあ、さらでなとわかでくちゅんちゃ。ああ、庭でなというこう存在なはぐでんつりや。かなかばじがとくて。でがばじがとく。ともちゃんとまれ。ねてな。あがばじぐとうちょろむてめか。てやのがちてとんとんなちともともずがとな。ちてなね。もみせな人にずくなな。 从今呢，到老年人家有那里，你那从今呢，生活都没生活，老化都没完，都没得忙的有那里，其实你解决五个，人家对他们还是有点，但说对他们难受都没更多，到底难受的到人家，到中午些呢，五个说尽的呢，昨日的呢，这行情个，到一个农历七，就低了，有空干的。
1: 当初提从前呢，张某些呢，每日的开机生活等，啊，楼卡拍完，拉出来了，你们怎么呢？你都搞不？怎么呢？这个东西，人啊，大娘娃子个，大爷些个，妈些，当初啥娃子怎么些？这个人呢，他都不懂你的呢，很多他弄的什么子嘞？都上个。伢的，他关注的那些，当那个怎么子嘞？你看看个从前呢，娘娃子把吃中的嘞。
0: 아딱간주스단주르카나나다 연주단리치쿠라요니야 딱간주스단주르다 천르리 쳇토그리 또다 참마 천르리 도모셴나라요크 도모셴노 요노테 니 따두 데모와크 쳇툼부가 따와즈리 도모도 만도크 나레 또 김천 쳇이 연도서나 고인족기나 어 랑거 르닌데 십쇼이 주고 로니지요 대총진아 ཚན རིག གི

어르시 선진께 먹을 팀 팀이 틀리 예후에 제 주진님 세길 최후시나 망비닌게 능 어르스 땅 아메리카 쇼니지 아메리카를 테르님 돈출시 비간자 토만고지레서 다스 산지르 큰 거도 봤다나 팀이 틀리 예후인인 들 어르시니 콩잔 쿠르시 비랑뜨지 저유샹글라시 간디아 토마데 남고이제 땅 디남식라 테르님 지출시 비니 틀르급 키 망비닌게 능 고잉이 인서 Dimi Thili Yefuyi Darung Shajir Arisi Shukji Ameriki Warijin Jinji Songzin Shajin Yopar Masil Ngihchil Kondun Shukji Naitun Chastar Nirta Tukchul Shibi Naitun Thani Jemil Shajin Yosir.

0: 아그 트라키피 니무세 르구누게 아멍런데긴
1: 오호징카 워그파 아하하유
0: 레티나 투푸즈케잉 타르탕아 추 타퉁게 클림데 카프르토요케 아치 투본디게 카프르니네즈길 왜 투포초 데무이나
2: 제노도나 데무이나
0: 데무이에 아치 환초게 데궁게 렌센디 치 토머 고드기요 누르치 엘마양 모조마게 트라키비 니무세 르구누가 멍린데 세즈갈릭 치커지
2: 어 그 양무도마가 뭐든 다 초라 세금 다시 터통아 쳐서 목소리 리콘소소군 건건바 영화 리파 데트문지 쳐서 가서 가서 치거니
0: 과진치
2: 어떤이 개개 남바양 치거니엔
0: 리
2: 통지금 오나 린스 지금 오나 그 근데 건건바 지금 탈크 저때 파묻지 먹던가
0: 야 디나 통하지 마글엔 채능아 르근진 탈크 아르디 참무세 르고누고 돈엔데 추리와진데 고지기라
2: 오야야야 과텐체
0: 야 좀에 그 멘테든가 출엔 챈데님 버가스셰디나 니쿠케데모
2: 야 데모
0: 야 왜 두포초데모이나
3: 어 데모 그즈바티 드로도마 데모
0: 데모이엔디나 두포게 데궁게 와능 챈제 포냐게 타퉁글 엔챈데 길데든 렌챈디 치 투머 고드게 요누글치 알마 양무 조마게 자키비 니무세 르구누갈랭데 세즈가 르치 커나삼게
3: 어게 트메초 노냐 덩근거 군전 바이오마츠 판에
0: 과전치
3: 예즈네 런거 전체 말아치 판에 예즈네 런거 판에 모서 샤닌데 그러 디와게 디메요 다다 특케냐 카요 데네데 툴루카 네 마히톤 전체는 게 아주 좋대 아주 같이 그즈디 토용에
0: 정말
3: 까딱가로 그 쳇다 판에
0: 아디
3: 네 당아리어서 그다
0: 야 처리와치 조가
3: 건초 제란데 가즈타스게 추파틱 동주르가
0: 야디나 탕지마글렌 쳇능아 꾼초차라 가즈타키 니글릉누구 추파세르구누게 아동렌티 추리와젠테 고디기라고
3: 야 나토 톤첸드라나 린도조그다 지서르마
0: 응
3: 네 가즈타카가 드무탄도 치동주르가
0: 헤디 디나잉 나츠 렌첸데 영 아직튼글아가니 게티 영 제로아송당나 영 추리와 공메트가리 자랑이 추리완데 세만즈만데 지그즈니 타블릭 지즈가니 추리와 젠트코드길라
3: 야 나타 과전체
0: 쮸메케티 남멘테당 아츠렌 첸데 냠버가스셰티나니 쿠코디모
3: 야 디모
0: 야 왜 토포초디모
3: 테론도메 타키델라
0: 타키델라야 토포그 Terengalin Sandy Chi Tumurko Yonug, Alamayan Mudo Mag, Jahibin Musir Gunugaland, says Galak Chikerji.
3: Better Tandy Taki Delgate Chitalot is a frame.
0: Quatinchi?
3: Terengalin Jimin Lama Hamto Dinina Tir Lang Tangrons Quatinchi.
0: Yatina Kansuga Kongs, Tangajimagan and Natuari was in the Kodilla, Dinamantatanga to Lens and the Nembergas, Dinani Kokodimu.
3: Okay,
0: yeah, Katu. Yeah, to put on Badina. Something at in Yam Chicker, Alamayan Mudo Magger, Jackie Vin Yamuser Gunuga, among Lendiga, the killing Yamugutoni, the Gunga one, Tinjaponyagal and Sandy, a lago, Nisa Shijuil.

0: 레야 초라 과든치
1: 아 따뜻문인가 통금만 하려 가지고 게
0: 야 초리와 쳐줄까
1: 아 니야 쳐들어 까 알아봐 친좀 알아봐 고보 톤도니가 아동네가 따뜻이 아주 오스카 동친는 걸까 덤바랏까 데 니스토 뜻된고 쳐노가 아동네 디라카니 아동네 같은 뭐 냠네즈노 뜻이 참도 찍거든 과든치 그 디캅스 무희가 덤네다 잠바드 고프기 동네 쳐고
0: 야야 디나 탕아지 마글엔 쳐나가 추어레와 공체 터일라 디나 멘데 탕아 쳐린 쳐데 냠버가스시
1: 야야 오스 친구들 카프링고 다지리 야야 나뜨기고
0: 야 디나 디무
1: 야
0: 왜 두 번째 대문이나?
2: 어, 새로운 도마 대문.
0: 대문이엔 디나 두부가 대군가 파르와 도마라 근성 도마니 글랑비 두파시 얼군우가 냥데 대군글엔 센데 질데던 서즈갈릭 치커지.
2: 어, 대닌가 용악 치커네엔.
0: 아디.
2: 리츠 지미나 닌직신 주에 말라브로 제모든 거 나와고.
0: 완네 디나 탕아지 마글엔 센나가 알만지 실츠게 이마라팅 세르군우가 동넨데 주리와진데 고드기다.
2: Yeah,
0: Lengde sen jenang juil

Yanza

야 파사파일 파나망성 열매번다 사가송산이 장그 요제노 떠인 야 커레 따나용 용강내용 유내용니 얼럭서럭서 떠나분런로 강란로 정몽조지 강란조지 흥안안조지 라서라서 야 커레 망라쳤을 파예강내인 나의 망라 아빠 체체스일 나의 파일 암도 말아인

예수만 피 나를 마쳐 너를 마예 영원 편리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제 판으로 왕즈다 덴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다라
2: 야 지딩거 냥큰 조부남바 다타영 체적금 멘트 때다드 체근담 나 아출렌첸데 산신능거 요라 디나 참더니 참미 년름데 알마양 모조마 땅 가른수 칠스고첼랑비 아르가티 여만데 터르 여르 세르고누거 제르흐 고디시 요라 참미 산신능거

0: 시피 리스트 제도라
1: 버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 워요 젠조의 카르트
1: 나춤 시피 옌디 제제 쪼고 쪼고 쪼쪼
0: 나춤 시피

0: 샵쯧 알아래레
1: 젠 게겐 빠진 알아래레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레
1: 족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저

야 냥이비 두고 총총초 실은예문디 당행 당조기 텅디나 총시비가 체크 잔총 동 조기 드긴절근한 식당나 알랑거 제츠라 가시오노고 두고 총총치 십단이 요라 리타나 텅디 조기 드긴절근한 아 다지마 사르와즈 나초인지나 파사 파일 체카 정머게니 두고 총총 오무 축근이나 랑노고 실럭 사르와 긍라 미뚝세군운데 제터포 자르지마크리 등디나 충시비가 측그족이 등질근가 제터고르시요 다나 능그지슬라가 시오노가 파마탐지게영 디진데 나충시비가 측그족이 등질하는요 니초크실은 망아지 랑거버트가니엔그지기 쇼니 이고즈급 정그지기 영어랑니 그시발란데스타비 실르잠치요나 포자르지마크자 포자르짐그 인승그구니 조기 등질그 단지나 스컬럼디 쳇더고 드시라 리 다나치 데랑 지나 조키 징질 그스컬럼 마시오노 이나 나초럭 지크레오노 고 무무축불랑노 고 시라 긍라미 두세고노디 아시냠 서신용 조엘

야냥이비 쪼꼬총총소 공닌지나 나총지마 워무초코랑노그 실럭사르와 긍라 미도세고노데 년제요크 쪼꼬총총 참마그 년비쇼르데 예쁘스게 정아 탑타 리 떠나 쪼꼬총총치초나 영어랑그지 슬라시가 가신요니 니쇼꾼주원 탕영요니 니쇼꼬 삼치영요니 도모 쪼꼬총총라도요나 파마등 길긴그로 람다그토니 부자르지마 초랑그 실럭 삼치득그라쿠라 나치 조기 띵지르그스컬음니 아제치비 상칸산지 등능기스 쪼꼬총총 참마르지크나 초과 리 떠나 치슈니 디츠 담진란디가 떠나 쪼꼬총총 스탠즈 다중글릉노그 실럭 샹찌엔지든세고노 니냐나 떠나 나총시비가 찍그 찬총니와 티바가 찍그나 시주엘

0: ཆ ཡིན
1: དེ ཡེ་ཏོ་ཝོ་དི་གང་ཆ ཡིན
0: ཟོང་པོ་ཆོང་ཆོང་ཚོ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도 이제나 나충시비 가치크 찬충니와 티바 가르질인 리드나치 티바 가르치크 칼럼 더질이다 땅이 우러랑가 나하름 단인 잡는 카르넙가 시동라리 중 랑가 파사파이가 르치 단지나 르치 능섬등 제비 응긴라 속과 망아즈가 년너 Tana chuku chungchung tsangma giyang nashtam xena nashtam chigi xe guga, shidung xena shidung chapsil chigi ye guga, ndala soqwa yang ngayur ta xe guni xe xer. Tirang jina tipa garchi kishkalam davjili datangi nashtam zgra shidung zgi che ta kodri siyo. Tana chuku chungchung tsangma gu ngana kanga nyan nanduka. Hari tana chi ngamay landiga tanga po uchar yimga chapsil inu gu shidung chigachin che tang shila gu shtam jizga nyan yuyil.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다시 저거 산지능 좀 반대인지나 나 총시피가 측근 지티 참바 아르비스카 콩인 다나 아르비스카 콩거스컬럼 더블란디가 땅아 시스템 제로그라 시스템 주교가 노고 두고 청청 참마마기 다 베진 종치르 다신치 봄정니위 아 다 토흑치근 전자 삼바그 아 로주 양중공부 자히 진노가 시스템 아미 시와시군운데 참마 제로그기 나 조금 총총 청마그 십등 연구 스타브드는 강우 대지 응수지 과잉서 법안아 남칸의 예예 심하등 총라 오스르 사제 용서 잡디 중천디 강스그리리에게 공덕증 올람람실 디디 푸른기 슈그듭시진 어동구 땅 자습 긍롱도와 디르금바타 슈그피 니우드툴 만남 제흐트진 조진디글라 스캅캅스 알랑크르체 동다리 쯔웅 너는 비진 중치레 다신치제 슈그피 남바릴 아더쯩 루흐치킨 헌데 아미 시비에름 카땅 지디 어영랑거 옌더르립 중치르 쳔빌 호자는 파이젤 호자 등더나 초이 차진 수고 긍지 타니 영화 등 소중 근간 체인 하정스제 사미린 디와시글라 갑틴 알라 참늘 점우식 포디 만버흐탄디 캅지과 등 만통화 수고 치시정 득질 마숑비 아니 이틀디 게르긴라 야시시바나 게르긴치가 이틀럭 주퍼 공출하는 디닝아 뚠뜨 아므르샤바나 아밍알라 남진 전생니 Gomer Nyekantaloji, Ni Hui Chasu, Nienki Jaluk de Sujabdi, Pai de Lupi Jadixi. Tamu de Ranga Nila Inimak. Jung Chiran de Livni Luchi Gurlani Watang. Tokum der Ying Narjin, Tobjung Lamba Basiti, Jizung Si Namni Amr Standuichang. Jing in Dendashi Shundi, Tobji Nanga Matang Hun, Yita Lugi Shungwi, Arangan de Matang. 체미리와 수고 몽우식라 삼루 등털 토큰거 로드징 아름신달 이낭 파처르 사저 체무영 나등자버 은일흐테니 마크반다 하기 쿵니티치 셔른 니마카르와진 살르 통탑 남 융스 살완나 나 멜리릉디 남트 통터초 아남트르 데티 예릉 망고르브르 나 말음치 샹컴스니 샹 아말음트 게르긴 타키 네치글라 소프틀 세쳔 바땅 아랑침 조무르 아미 카타셰바 다텅 디워 체잉 스탠지 메프른 조파 치진 바소미 예라티브지 소티에니 틀땅 남트 텅거 통능 뜨거 아머셰바나 미 마친디 샤와 몽우시그나 아랑거 냠스뇽나 마르토 위차리 히트브 달와이엔 당디 호중거 와칠담 아니츠는다는 초이 냠뇽엔비 알로 밤든 쟁미스 남진미 호중 등 징지 코나랑샹 스칸디 징 호주거 젠등 더르가비 니 스칸디리 스카디글라 텐디 도능 마신몬 데른 나르등 만자버 호중 탈라스카차 츠히지 징실 마숑위 니 심징 아름지 디라와 사트그런 우르시니 니츠는 던지 차치 캠말라 심크르마 시바미디 니 아망 디리만디 디비 니징 아미 과전 등 시비에른 등 사브르 도타 니디나 아마는 니마 등 아니스마치디 사지진디 니미 들른진 문라 마스타버 진루 타득라 존짐지 오능 살와타르 아미징 워트글라 디등 남바근데 시와 주무시 능진치 리엔형님이 두고 총총초 공리인지나 보호자림그 제로인운데인지나 다디릉체트 보호자림그 야그능니 사이제그능니 디미 다 베이징 중치르 다신치 톰정니비 토흑지근 전자 삼바그 总바부 양중군부자실 다나 시그스톰 유고드지옥 두고 총총성마그영 아랑니라버그치삼노근 디튼강롱즈 니스테고리 다타라 시스템 유고즈 자히게티 지당나 보자르지마크자 보자르지므그리피 카르쿵거스칼럼첼다팅이 두고 총총망아즈가냠 줄리나 축과

야 형님이 조금 청청초 다 뒤쳐도 멍우스 미크 다나 조금 청청 청마 리시아 그 찾다 지난 자그 영나 제무스 그 찾다 아 청마 캐츠가 닌주 주일 다나 조금 청청 청마 그 어르과 장고 종아 십던 윤고 아리 켈 동무 강인 지다나 가티 하카랑타 너그리 치커타 즉헬 가지 하카당타 너그리 치커타 즉헬 아리 켄데니나 같이 디진데 셰케요니 켓모즈그레 조금 총총 망아즈케 파저케요 제르삼가 마크노그 조금 총총 참마그 랭근인 코로나노그 조금 총총 잼바티 그지 아케케치티 마케나 아르 동주 제미닝고 다나 켈가 뇨무 강인지 당나 조금 총총 참마그 싶더니요.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더라
2: 야능니비님큰족보남바다영디초거흥게데릉게촘친더라글렌친데똥츠므다니족고당타남바치디르진땅아초렌친들라녜노돈즘바체릉조마게양치르티지치시바긴데나데릉글렌친데체릉조마게좀지글데땅체적게녜름데좀바긴데첸디좀증간커와체릉자히땅스타클와시글루 제초스타클바 아긍적 체릉땅 손마른체니긴데 텅어지미렌친능 나초 디터른젤 다디모

0: 어서 길긴 거니 길긴 그 딱 길긴 길칸 다니르 로마가 샤왈리즈다니 길긴 길칸데 제랑 아타치 간다리 요니나 길긴 길칸 길긴 다 코나 샤코노 리카 카크스게 요니 샤와트게 지 모즈기니 영 샤와시 글랍치니 다 다크 주톤지나랑 길긴 길칸 다시 그 샤와랍치니노 길긴디 키프리고노 프로그램다 이고노 정말 희귀요니 자튼다 머리 디안진이다 길긴 톤지나 톱친 그 길긴디 디도나 톱 총정라 주 소친 그 소만디 소틀레 건우 그 차프 체히드 건 나오고 상 이렇게 띵이 터지는 갑다 통통이나
1: 아 지금 하는 게 저는 조지나 다 소다 총정대 동무세 스마디 소틀이 많이
0: 그리
1: 소틀이 많이 그 계속 그냥 하는 것도 있고
0: 그리
1: 또 다른 게 저는 조지나 아 담아 티그 소티세 비지런 거 아까 동 차지 그리 어 때문에 이제 다 소다 질문데 제목은 오늘 지금 호텔이면 그 남는 거 낳지 말아 지금 뒤 손은 그저 말은 난도 없지 그래 손아 소수가 말 시사 뜨겁고 조금 떠나는데 또 뭐 그래 때임 떠났다 소타 총당도 소 그게 시사 때라 고아된 땅 낳아 대디 휴지 보니 길가 침보인 봐
0: 네디
1: 아따 소도 모르는 거 그모 때임 떠났다 소타 제목은 손은 길지 났다 그거 딱 힘으로 그 시사 때 탐식고 다지 야침 속도로 줘
0: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1: 솔직히 솔직히 라카니 다 진짜 정정 못했다 그게 시사 너도 그것도 다 못을 고아진 땅 특게 진보를 솔직히 나 돈이 소나다 시사 때도 다시 제 됐던 거라다 또 제스 제행 왔던 거다니까 그가 무슨 좀 보는 거나 솔직히 라카 공부 보여주되 또 솔직히 라카 공부 비서 소나 소나 좀 그 시사 그 특치 특기 등 되니다 하는 좀 솔직히 너무 좋았던 롤이 좋았던 거나 다시 또 열름 그래 뭐
0: 뎅가
1: 지금부터 지금 돈은 저쪽으로 그 자지사건 시사라 손치는 게 시사냐 막잖아 돈을 했다. 이게 찍기 찍고 텐션 대비 이제 또 똑같고 그렇고야. 당연히 뒤 전에 당 아무 말을 했지 믿고 당연히 돈도 그러나 지가 그지 카스콘도 지금 막도 담 전에 또 먹을
0: 거야. 네, 이제 러서서 거는 이제 그린 거네 그린 거. 다 그린 거 손진아 그 샤오나가 시기기 롭친 그 그린 돈 없이 그 다 롭총을 롬정도 그 양지 롭치기 냠요 제보 메세고 되는 거 말이. 대단한 딩이 택지 롭치시 비지 잡을 체키도 강지 난 딩이 태전이 그린 카드가 통통이 있는 대안진이 다 그린 손진아 저 네 롭친디 롭친 그 도만디 롭치리니 루 저카진 거로 그 세고 되잖아. 다 롭치를 니가 같은데 그런 거 소치 셰트 간다지 군이나 대한체니 셰트 간다지 간 손진아 그게 소친 그 소치 그 촌더니 반디 치브상 희인나 나중에 타는 게 그런 거 갑다지가 통통이나
1: 오야 일단 소치 이고는 소치는 이가 소치 셰트도 간다도 아주 조슈아 파디들이라
0: 아리
1: 어 소치 셰트 나만다 소요 그모
0: 터터
1: 터디 다 약국가 제가 드리는 거 그게 제가 놓았다 타요
0: 아리야
1: 아디라카나 산찬 제제 년 돈지 다 그렇게 хитэх хүн голоч таадаг лацгай юу нэрэ таачу мэдэхгүй тийм сума сот сетүн дээр чиг ок дан дигин жоогаас чийтэм уу дан чигэм их юм цан цаманд чигдэг юм чи картон ойн уу сумаг цэцэл дээр чиг чигтэй дали зөвчих юм гэдэг гондод уу гэмүү
0: нари
1: тэгэ та хүмүүс чүрэн гэж чэдид таг дами дали юм чэдиг чаг уу нэг харах гүрий зөвчих үү тэй сунаатай сүг бүгэн таачи та чачин дэм уу гэтоны та
0: そう、ちょっとしてたんだな。ことはできちゃったんじゃけど、たまたまちょ、勝手にたまたま処置してて、実験みたいな、あれ、あれ、3分。で、まだもう、あれ、現状存じない。処置してたと、まだ。なり。あ、てなたがんげ、その状態だと、そうだったら、ざっくりだと、たてて、そんでくっちゃだな。なり。うん。その、なんかその、たまたま、あ、たまたま、あ、ちょ、たのもるく、ウォークとも。うん。あ、たんとちゃんごとんだのここ、くげ。
1: 다 좀 전에 전인 줄도 나타

0: 세동가 카차선에 프리미엄 인자가 근데 됐다. 동어마가 들이니 진짜랑 나도 수된고.
1: 나리모.
0: 딱히 초득이고게 지초란도 잡고 딱히 논돈은 얘기야.
1: 된가.
0: 티 그거다 말아. 하마도 그랬다. 어쨌든에서 그러다 콘티지고 안우 그 보인다 소화가 얼굴이 됐더라. 지딱하니다. 콘티지정 신의 말을 지치라 카차도 잡고.
1: 털.
0: 지금이 티 그거 지나 샤리군 홍보성 게 제일 되게.
1: 나리.
0: 세지마르 당신이다 같이 서비스가 도모세서나 소친 바즈가 제가 소소적 사람이고 다주 로친 바즈가 세랑 지고는 이고는 제가 주 소친 바즈 지 소통 많이 비치 세랑이라 마포 바즈 소통 통해 내치고
1: 여디
0: 마땅이라 또 뭐 그냥 같이 넘고는 나 또 뭐지 건들고
1: 네디디디
0: 다시 소나타 바치 침득된 소나타 다게디 다토 같이 되듯이 소나티 예수 있기라 사무통지 욕하지 좋겠냐
1: 네디디 라솔라서 과진 얘기 과진 시디나 침득나 바존 손이나 길긴 코나 손고노 대진트 다라는 것이 아 네 카다로스 이 히니 네 카쇼를 했던 히니 너무 그렇게 침득나 바존 손이나 영 디진트라는 것이 아인들 로만 조금 마지가 디진트 영 지 카다리 예초는 저라 하는 것 같이 뭐 티안신이다 길긴나 안디지도노 그 좋다 다크 혼친대로 말 그렇게 높친데 솜트르신이 싫어오나 네 리식나 뜬다 지 다크 조금 메니 너무 멍아요 그 다크 조지나 리식나 뜬다는 게 지야 그 샤와 나라랑 그 치속거든 그 샤와 그런 그 첼리 던지 그 다 리식나 뜬다 다크 조금 메니 너무 그 네 심어요 그 니 달라 저랑이라 삼치 쳐고 길긴 니에 태즈는 갑다리나
0: 왜요 예 다 갈선도 저 리식부터 송거다 아주 어찌티소나 그 같은 이게 정말 원리 돈은 된다. 정말 작품 담보는 그렇게 돈들이 그 나쁜 일이 돼.
1: 땡가.
0: 그래서 나도 그러네. 그 유수권이라는 문제 뭐 아직 다 지키지 못했지 뭐 돈통이 이렇게 일가 샤와 마용 거지. 내가 샤와 용건은 또 누 예수 삼자 너무 그냥 속였다 돈들이 돼.
1: 땡가.
0: 그래서 저거 제도고 그 좀 폐지 선고고 제도 그럼 폐지인데 선고 선고 선았다 나 속에 다 아주 다른 거고 나긴 당 직수 떠나다 오는지. 시아들이 떠났던 이 소다들 돈이 소책은 탈선 선다 나가 와서 그 크시 돈 좀 가서 그 누구 아니 그거 나도 그모 근데 가서 돈은 지다 괜찮으지나 도모선 조지나 지 쟁이들 돈을 그만 적고 심지가 도마 돈을 나가서 하면 그래
1: 뎅가
0: 야 때 도모선 좀 돈나마 돈을 다 가서 돈을 영어서 나가 용과 가가
1: 뎅가
0: 그때 소나 다 마즈금 때 떠났다 시크고리다 난크트소타 랭크카톤 이키 만드 뜻세코나 탄 뜻까마 도모 뜻 안그티나 타타니 마른 뜻 쇼고 쳇츠구게라 페지 소토나타 신 정준도 뜻콘도 타 원치코 샤리 주토 마르모
1: 네리
0: 신 정주라 보다 지문 동준도 찾그르나 쳇츠구데야라 페지 소모가 티 나블랑가 뜻세코노 서직카
1: 네리
0: 소실가 시소토나 존마드가 치케 제니 와스모스코노
1: 네리
0: 데티라타 디그카 찬디라케타 소친 돈이 시샤소준도 자쿠라 머그트치 화인다 사운드톤 페이지라 페이지 저도 이게 찾을 수가 되고 내가 이거 환줄 그 페이지 크로다고 믿게 이거 사운드 페이지 되었다고 그래
1: 뎅그
0: 뭔가 마찬가지 니스 니스 거 같은 거 같다 정말 저는 루트 되는 알로 도스스 아주 어떤 그런 친구 알로 도스스 아메리카 중이다 아메리카 소통도 그게 철리 중이다 스타스쿨에 철리 중 우크마스게 치송스 아주 뒤 수가 수가 들어가게 치송비야
1: 네리
0: Я солита сугала каналы, тонтык чазинг сидони, сары сармуни оксия. Зигнити алкатанита ди хакасага орту жерита, занигата хафу ташвенони ташну го порсини сикся сугану на онун селе жемонига.
1: Нари.
0: Дата алг досин учун ташну жого ен чатыл тома анисмиз гэ дила кита шагынды кму.
1: Нари.
0: Тете сонатан асуги санди дюшин сожунда таамчы куратира. Аринг сиунг чатыл ген толтонтон иратанита, лишка чигилина лишката саму ядып кунуга. хэрэгтэта иги тондоно шиша тондоногта хүнтгэя
1: дэнгэ
0: дэти сонота таутачи ачиг ангиз тоны хатэта шэрэнг вакта хагд гужи та камал гужи та дэвэт тэгэн ачу вол кру марэди яку чэнфа пита жангутида пэджин хота чэму дэ таан чэ котэ сона нони тасэн кылга шаан чэ кунэ сирэмэ
1: дэнгэ
0: а тэгтэна жигдэгэн жин хотёрэ мэтэна нга харасэн чэ сай дихта гэ гутэрэти 이 코도 사실 지금

0: Ya, demo.
1: Ya, demo trahi delach.

0: 야 좀 보초 데모이나
1: 어 데모 데모
0: 데모 좀 보태는 글 인스 나가시 돈을 갈스시 도마랑 님 어떻게 된 거든지 나
1: 망고로 얼마치는 좀 그 다른 의식을
0: 아니 냥아 쳐서라
1: 나도 마셔.
0: 진크르와는 감나요. 사브족 진크르치나요. 세지 또 모자려. 다 캔디 샤트는 로문자.
1: 니마다와
0: 마르. 진크르와는 감나요. 너근 진크르치나요. 영나 사브족 진크르치나요. 다 사브족 진크르트 크르글리니 또 모자리야. 다다 찾긴지라.
1: 그거라도 뭐 말해나.
0: 야즈고마.
1: 야트지가
0: 찍게 저아니 어머니 고 땅후이즈 그 측은 한망이시 즈마체 히티고
1: 야파
0: 나투 럭스 머스테니 트나 알가 알과 근근 저리
1: 쇼로 농슴 돈이 트나 좀 소거 근근 저리
0: 아리 아리 하창직 그 나투 럭스 머스테니 트나 알가 알과 근근 저리 쇼로 농슴 돈이 트나 좀 소거 근근 저리 드는래라 아리엘한테 담노 하정 드키야 저가 니와 섬바문용고 저가 섬바모도고 오크 얘기기는나 얘기히지
1: 에이
0: 오이그세 로타
1: 덴요모노마르
0: Kang den bura? Kaya ta cha,
1: Kapırtanlar
0: Ари чиктон гып жазып чешергэлуг дачага тишгэрэла. Нари я хэллан тавну хасан дэ кията кунг тарка ахи гэ кони чи гэн чи таг чи чугмаз чонго ни үли арэ ва сонс гэ тачи гэ ва сонс тэ чи гэ мо ани ва мо кэл чинкур ва нэн кам на ю нэг гэн чинкур хчи на ю ахи гэ
1: сапня
0: танг мо катэн чи самудэ та на си 다 체드간 나가 말지 총총즈가 지금 반박 없이거든.
1: 어. 어둠가 아산 테누리.
0: 어르.
1: 그리고
0: 원치 고음용 지 캣다.
1: 너무 희망으로 고음용자 난 당신 연나다 떠인 칸.
0: 아리리 아리 어둠르고 어둠라 어둠자르. 진크로 안는 감나요. 사브족 진크르 지나요 세티아요. 그다 흥근 진크르 지나요 세티아로. 그다르정 다 다리 도움자시
1: 다체나바 뭐 마치한 그 양스네나 지난 비디랑 양도 하나 양가자는 다타 뉴스 챤도 코니나미 시그라 쇼크도 뭐 나티고 카즈 다만 년 좋아도 나 총리스 그 양도 큰 것도 대년일 같이 다 도지 치가 보통 그래 단디 그냥 그러면 되더라 싶어 뭐 그래 과든 치야
0: 내리 하 저한테 때리다 저 아니요 뭐 더시야 조그마즈 총고는 아래에 손도 희선의 조샤가 안 통으르고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ᱛᱟᱱᱤ ᱛᱚᱢᱵᱩᱫᱟᱭᱱᱟ ᱵᱟᱪᱷᱤᱨᱮ ᱛᱟᱨᱟᱵᱤᱥᱤ ᱟᱨᱮ ᱯᱟᱨ ᱟᱨᱮ ᱠᱚᱨᱛᱟᱱ ᱱᱚᱛᱚᱢᱚᱨᱟ ᱢᱟᱨᱢᱚ ᱛᱟᱝᱤ ᱪᱩᱥᱟᱠᱚᱱᱚ ᱪᱩᱢᱟᱝ ᱤᱥᱚ ᱥᱚᱝᱥᱠ ᱨᱮᱴᱟᱱ ᱡᱚᱥᱩᱛᱟ ᱟᱝᱤᱥᱜ ᱪᱩᱥᱟᱛᱷᱚᱱᱤ ᱞᱤᱦᱟᱨᱟ
1: Tamam, hadi kapatın.

0: 람랑 르그빈 과양성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람랑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므 겐게 스누르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그냥 좀마랑 무
1: 알랑둥 람랑 르겐지
2: 자치 덴비 년군 족부 남바 최초 데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기 비레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후르 자치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총 샹 아시 스민 제송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0: Tornun washkal lungchen.
1: Tsomun washkal lungchen.
0: Sarangir nyamju.
2: Nyankhanan ba chetsu de mu. Derang na sarsi ga ni tung ni chiglu da ji wi chi jo nga tang ya si ga da ga wi chi chi. Washi ga da ga wi chi nga yin la za phro re. Shuni thang di sarangir nyamju lin chin che nang tu na nai di chig shel.
3: 시진핑기中国协商能人节从苏个牛从节目组合各部家的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 시
2: 성친 스티제 당주 진초 등 주시 진초디 슈니 나돈라 10년 록농
3: 다치비 치 주시년 제캡치 주시 시침핀지 종기 휘스동 능전지 총수고 요총리 총급 제라 접지 버르 힘참정 시침핀지 단돈 광주의 종기 휘스동 능전지 총수고 요총리 총직니 비비 로든친 코리아랑 중시 요총롱 라케페 동의 타니 니바 개친 톤디 중기 최선 도위 세수고 군질라 자체럽제 바탕 얼곰제 남비임 자는 환주른 즉전라 근데 동비 리스트 니담식대 제료율 아니 부사리오 중기 임자는 게제 크부크등 럭등제디 수고망 요총 어디 솔라 냠타 송종등 고라시비 톤리 마청 등 돈출 마청 단정은 코르지 타퍼는 간 송시 바탕 어제치 환주른 요총대 니편양리 제 와동 잡질 kempeng jie ying jie huan jiu guo la jian la gen de ji dang de zan long da ji gong pei yong wo de ge xi sa ra zun de yu zhong ji xie tong nang jin jie cong su niu cong de yim su ge bu jia de jie wa cai zhu jin nin guang dong sheng qin guang zhi zhong qin ning gu zang ba dang cong dun bu dang guang dong sheng qin ma meng si zhong ni ji niam de zuo zhe xi
2: lu jin gu ji jie yong chuo ten dang de tong cu qin yang xi zhe su 这就是这些经平的这种车等等的通俗称了习惯马斯松懈改成能的中国天气这车等等的通皮及这车冷的罗等节日没能够决定龙一长谷中的位地各部节的通中共这个镇了特殊的人人节陪人论本感恩学习南极等这就是这松懈改成了多能前部席从没谈顿罗中等国三木冷的通中共这个镇下节的踏步节冷根改成学的心理
4: 跟村大部分等蒙着三等的动画山下卡斯娘心的都不知道动画机械给了我今天能够很多等进去的门里面门门接的等车子三门去了不是接头的东西龙一长个中的位的可不能你动手人啊落了铁的的等中国门本了人这不是比能够个的可不应这就是说这习近平给南极谈顿我自己这个正式给的等中国呢 多你们根本等比那个吹气得通中国硬币得通多等接你爸等人们能混过存在接你爸满记消息你爸满记感觉接那个就你爸满记啥都你爸这么说就跟你爸接全部等给聪明等等这就不说这习近平个松懈改成立等个除了等的得通立顿接配置请你接你是那投资了三万十个的托的等你得通中国这个正了卡数个三顿等认真三顿主席
2: 这就是这习近平给单顿除了等等的通理论了这用人人等孟继人人接你把单比你不是得通关注配置塔基罗等节日没能够乐得这个空给南极单顿我们国呢其中冲等其内等节的通塔基黑人除了等等的通个孟继人人等中三人人接下外所所当真是不测心理孟用这的通个日杀节日等的东西聪明单顿
4: 대통령원조돈토토초르와당헌고고조시바토타와르슴데차브르시데
2: 아름그르 대통 중군 직진제 점지이지 점성 천만 범라 반토 정기.
3: 제 주제는 예스 제첩근거 종리 리청 광직의 종기 회동 능전제 총속 요총제 총급 결례 접집이 고스음 자고르식 바람압슬 조통 송셰능 리청기 단돈 다루네 광직의 회동 능전제 총속 요총제 총직이 로된층 코르의 로인 주시 시진핑 지체의 힘참 정리 광직의 회동 능전제 요총제 총태 토비 점지라 켈란 강력한 나와름 압슬 동기 치승 토의 검제 자체를 동비 초심 담보 제조능 년제의 검제 등 젠테 사르툴 카튼 측니란 통침지 쉐비 동기 자망라 고르급 서바자요 파마스 어근니 서반 돈초 등 단케르는진 치렙 등 리청기 단돈 광직 개셔통 능진 개 요총림 소지 제치 니친제르도 그 초감젤 소원히 서바 젠체 메프로 요라 디툴 왁측 등 사비 로친 디욜 지금의 총리 린턴은 탐진기 요시 멤버는 파츠 사르투지 니댐시에 탑키인 종기 여제는 그 총자 등 제시 총자 멈태대 냠지 등 탐몽 페이진 로를 희난디 얼곰지 남비 인자는 환주를 드긴지기시 니는 제친 요총의 지투 정가 멤버 대시 공타베비 랑덕가 담가시인 중국의 RMD 총화 등 RMD 뉴욕캠시의 비행이니 쇼소설 첨치와르지 반지 등 첨치식부로 동위 반지 날리망보 자율 Ksamne nipen yamjene shuk chikim tentam sheba zan manbar panji la niwa zuwi jamji hiyin. Zungguna namiang peji sengzhu zhinbi jekibji yichi chubi zhukbu zungu yinbi. Dangrib chenchi rolam deng, vjachin peji sengzhu zhinbi jekibdeng lagdang zhini, loftim yermen ngang nyamtak juandu yul. Li chenggi nanchi tandun. Zunggi pisan toyin peji la mantata kintib dengni, chasan toyi guamji jachir dungwa deng, chomji gorkib ngarli mangpu nyamt juul. Any penyamli, hardly mampu, just jeba. Of just you, when you're in your song, a drillum touching the song chung chief city, Zamlang, when you love, gay, hardly mampu, soaky. Zamlang, your song sounds like a chest of linsen. You will lie ye, Mianji Jelamni, his pack of dandun. Drunken Piji la, Jamji Chimbu Tony, Zamlang la top cabby gorkam don't she. Guang to give Shertung Nang Jing and your song name soon, Drunko Dang Zamlang Jin tip she be, though a catch him she in. Shosusi nyam de gomje tung, dixula jigbi, zamlang yotum malang jigbi, riva chung yun. A jacob tung sakla gibjin yuani yungvi, lirkakum tima of denjalak, gorsum zagurashi. Gorsum zagujis, li chungi, gongjik of shertung nung jing, yotum james uchi killing jim kangla korshim nung. Huang hong mien tung, wooden lungi, gongsi jibshigur.

0: ཁྱི ཕྱད ཁྱི ཁྱི
1: རང་ཅན་ནང་ཡེབ་ཤེ་དེ་ཚན་ཐུ་ཆབ་སི་ཅ་རང་ཏོ་ལབ་དེ་ནི་ཆབ་སི་ཅ་ཆར་ཅིན་གེ་ཅིན་ཆོ་ཡོང་ནི་དོན་ཆོ་དང་དོན་ཐུ་དང་ཆོ་བར་ཨབ་ཅན་ཐང་གང་གེ་དུང་གི་ཏེ་ཚོ་ལེ་ནང་ཅི་དང་དོན་ཤེ་ཆབ་ཤུ་ཅི་ཅིན་ཕིན་ཅི་ཡ་ཡོང་ཆོ་དང་དང་དེ་ཐང་ཚོ་ཅིན་དང་གི་སོང་ཤེ་གེ་ཅིན་ལི་ཆོ་དང་དང་དེ་ཐང་ཤ་བ་རབ་དང་རམ
0: 위 자비 저송 등 개주 캡슐 운동 주치율 제첩 수치 침신체 송시 개신체 공동 토업종 등 고아 등 스블랑니 아제용 진초 된 등 데이터 초신체 고직 블랑샤 럭터 돈춘 난템 셰바등 디럽 서비인 초 된 등 데이터 리돈 제시 슈 럭터 시디 데이터 혼란 피지 동의인 탑지 로프팀 제르맹 럭터 셰바등 소문제 동의 라킨 측디 럭차 달빛 등 아망집단 뜻동과 동차 공과 샹차 사빠지 시니 토르근게 차든어디 등 소문 녀머름 즉전 셰바등 당랍 젠진 소문 사반 즉전 셰퍼 어디 등가 망집단 분단기 원국 조른 젠제 젠 총시디 초든 등 데이터가 망지 여름젠 등 종지 여름젠지 리돈 크 담즘 셰프스 시니 제스고 용지 영덕비 데이터가 다와 측제를 채톤 시디 초된 등 데이터급 샵시 도니모랑진 등 디토랑진의 젠탱남 체레 동화등 도문가 데이터의 이측음 조근이럽 조와 데이터가 믹서수 담비응 토르 등니 소문 도문 제머리 찬님게 체츠는 토르 할특 등디 머리카가 망초제 년제는 파르전비 데이터가 겜코 삼마체바라 공기 비르 초치 만지 샵시 말릉 즉종시디 만지 초된가 망시 사튼데 동위 리제 럭터 당습 셰바등 초직 남비 만지 로그조르 당습데 등니 토르근게 소르기 심지게 데네등 아제크브 사쿵 만지 데니 소 존을 리르득 도브체르 동와 등 외주 역보시디 종리기 등 월리기 만지 젠젠 사르톤 페이지게 람숨 티승데 동와 등 토르근게 소르기 심지게 광탑 젬죽습 등니 토르근 감수 톤림 페이지서 등디 아제름지 만지 샵시 니반 톤드스 동기 만지 초템 리그소 지비데르 총용니 당습데 배와 등 만슴 펜주릉은 폐지 등 지수중시에 바르게 뺏동마 재판하는지 슉뚱다 중니 중년의 만큼 집제를 등습다 배바 아름바 멍위 만진간 송마릉 지급바 나직 잡친 등 흔드 잡친가 만진간 주 등 룩집 람릉 티승다 동마 멍초지 반바 땡비 크루 지행대 단득 동마 지시기 집인 초타 마릉 지중시에 희체를 동마 등 나직 원국 등 존재 마릉 티승다 동마 산이 날은 국지 사든 등 토르득 동위 리캡 젠튼은 럭버르르바 초든 등 데이튼 데이크 립시바 등 히르드만니 홍크 도브든 지그바 만비 겐쇼 등 만수 럭중시 키치레 동바 리르기 다수 증포 쩐바 지피디 생친 용진 초든 등 데이튼 샤비직 비츤 토위 군이 비진 종버 근데 동기 제초리 난치 단돈 제첩수치 심신기 통타 왈슴드 소르문지 리돈라 찬토비임 통치능 와든 등급 초친 조직반이 무슨 소문라 도시 등급성능 와등 아제용 마망 팀이 초친 지금 소문 티집 소비 대심능 등안이 라식니 송식해 채능 와등 참군 접든 개친 아랍 등아름 반응니 나치 중기 리제 등럽 젠진 소문라글라 근데 단티가 동버 단추치 캡슐세 뚱등 자비 위신전 삼도 쩌능유 네버데 시침신치 디르브 서비 중기 차취 제체 소랑리 제르공바 잡톤던 잠바진 총시디 제차수치 시침신치 소르문제 리톤 탈라능 비 랑샤 개친 제마 제브진 럭터 돈추 셰바든 땅케 니제 특추 어랑젠제 도행라 고아당 습랑니 송중우님 타직들 럭버 랩데인 차스제 다춘니 바든 차스제 고르뚜니 바 차스제 럭터니 바치 삼마 체퍼 톤덕 습당니 Leetung kag tukta warsamdi, shichab shuchi shimshinjin zabcha nangwi kaapshuk ujaddi, nangchu shi tabi nganlin tabgi. Tukhik jigdaji jekim huayinjin tosa chanbaadang, zamlang rambi camsu tonli tiyemjaddang, jekib ji dhagzang nikung tonli jim tosa, abjachi jekim yekura mgisa, abjangduk jirdim shangshik tonzi fshirtung anibji zikhtan jimjuksa dungwa. Jangduk zi lu nyamdum peji la kende tungwa. Jai kam song jib tang, bichin toyin peji la jenchi me param peram sarwa tang panji sarwa topar kende tungwa ji shaki. Zitu todam lamsun tichang ta tangni, riri jin donchu yungwar kende tungwa tang. Ngochi tang bi nganchang kankan tang bi nganchi donchu namu shi di. Zirdam hengtub la di ni lakhtar donchu shi ki. Tarki shibshir tang, adribki lamsun tichang ta tungwa tang, jinnam jant kende tarki shibshir tang, chetun tarki shibshir shi pa. Lepshibi ni pa tang, juchil nganchang karsam ji yungdar shi pa. Charja jigim tar shimbar ngo pa, tongta warsam ta donchu tamzan ji shi di, shangchin yung ji samkul chi ki, dangarab janjin sorgun sarwan zikchim shi pi, biindag tamchil la ni chit tang ginda tonggi. Zhe chuli donchim jantag la ang shim jig shi.
1: Da ju bi cik jig simnin, sorgun shangchin sa ji ji dang zu jin cho dang zhu shi jin cho di, shangchin sa ji ji dang zu shu ji, zhu shim gong bu jakhi jing gong zin shi di tamshil.
2: 这次里的各位在你的经验中共中央恰似就业政策的公顿等这次不熟悉习近平给中华民众身体的各位你的路顿顿科罗伯的时代的时候能能从地上能为松市改庆的公顿这次不熟悉习近平给咱们能在宁战的各位协议的时候会成改庆的公顿这次不熟悉习近平给四川投进的给陆用来成能改庆的政委公顿及投进等的主席
1: 真粗里南极丹顿省庆四季节人把所属等三字个等等用历史的笔下为等一等松日的当时不晓得而且四季而运节内有不如彻底属于用你等集中南木等环绝的制作配置三年这么所中所恰空的目色中的四季干这个经过此个三等很多人才样得个错给了都是不这么的等是不等真顿三郎他们银子的这个得了吧 Pisil tobi nganjib jila teni, shangqin yung jil pedi shi yung la shamdag shiba. Nganjib laglin chul tankil ni jil tukchul rangjin jil doinyang la guwa samu limba tang, songchung ni ta chigda jibgi. Jicu li jayung si jib jinli ayun hankang jincu jil gong dunu jil jig tang lopjung shi di nanji tan dun. Jayung si jib gab jujiwi jinli ayun hankang jincu tang jub jil bi tang. Sonu shangqin jil jayung si jib ayun ji,
2: 配置门被萨克里街各客间接西北下不上甘松等托尔根格的等下不西门等下托尔姆托尔姆的接顿接切书特了下不得是为他不接接南巴萨尔万子巴苏能顿拉摩的当时的接切这本马斯参克格尔为这一日出了当下讲错人家该着这个用这次的南极丹顿罗布中等国当时不能对错人家等一等松日当时比此头为历史个所门处这顿拉摩巴
1: 甘这边南京的杨德出了给行，等了等，始终给孟措的接了烟头硬皮了，为了入黑多年。当日不仅仅是个真正直接，还连孟祥、还连张宁这个呢，这个叔叔孟措了，潘托不的写给。这次里，从容乡亲等于建立安永汉坑个政策结果，顿说结这个等候中心。这次里南京丹顿，广东的俄罗斯等是不能的。
2: 上清等于国这个冷下上清用这四季的课等假期四季而用季短去了特别的跟的动画。书所所落地等都可以加起来这个东西吧。第四个日为重去了等落实为我们本领跟用色冷着文中我的课特写笔我这里黑钱不这个的给。大陆城的上清四季季所用这笔是头笔配置了没的跟着他去了等金顿是冷等银子的这个腾这个的是笔整体还有的三万东西了。
1: 也用四季等上清等等上清四用个开两更了个头奖上清四季季对外的目标等使用了相当的时候一定很能想甘直接卡书和那特开的想下午当地个盘子等把手里等可不路书下完这个的位东冲地人的特别有病路书下为做那拉的话等零根接配人等第一个个能想才是总的 下巴可个短去了用啊没特了当子南某等你日间干着盘着了等你等中央等也用四季等上清等等上清四种季季特克的三四门能玩真人家给这次里短的个人的个郎这是不是人清南京等王轩张孝荣田奎刘大爷三七七的楼地点处主向东及真错了谁
0: 大家比起朱建年从容向前忙三天及月正陪我带呢 大家比当这个玩儿相亲用这三年所说的转动的容易作弊下巴学用您的巴登全都相亲用尽快中个该可有比前增本几个车的动物的个有价了转动容易过了东西的几个希望啊才要你先 上千万岁天机上千当的等上千四用个该可有比门出机别进出为他们确认干松下为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际国 Shangdi ya masung marnatim, shangdi ya miksil kakig upi sorsung chimsangla lujir gura jabjari terwi caibzhe tar. Kwaadung ka kakig upi mangchula nitung nitigilir ginti ga chundun rungwa tergi pi langshatun. Nitung chibdan lorim kwaadung la chapi chundun rukchur lamlik shugyungni lagta tarwi chanla, sorun shangshanji dombiin kwaadung ka masung tang miksil kakig upi sorsung marna saya chig mbam chig chig nga jabjala chundun rungwa gura tenbam chig dungshir zhi saya bishibshin. Shangcha mangsa tenji sani sosi kakig yopi tsukpa jantag vishin soye ni tsila dokir namo shedi. Zhondon rukhjur shedi darung tsor kakig yopi chamsang lamigini di tarag nirkab rukhjur shedi kakig tkachugi bi langshadon.
2: Dajubi cij jenin, sorung shangchin yishu zhig rang shunkil zashtul zong shirde juji kil kongjia dungi la gangzgini shangchin yungsa yelim dang rikil jie lamtsum zubi ni tsil huan la nian gong uru taitong shikhang. 参次的战灯通特战节多顿存在南北，杰勒姆森日阿爷，扎尔顿兰村节卓勒姆哈尔顿特别少吧，当真难不些。兰节尼次勒车村尼日日台通西北，东边额德布次勒，不么西勒个上，当肯么腾车西等东斯姆拉尼瓦等，松吉勒卡路维措比，当着通不些。杰勒姆西特个西个苏和县俄杰勒姆森日阿爷扎尔顿兰顿的，从混等俄中尼杰勒维。
1: 甘西杰勒姆改成是个特级牛逼，松起了冷酷的前进梦想，跌得很多，疼忙不得等。杰勒姆卡尔通特巴等，连这个多顿村镇间暖和哈正气，跌出了瓦的蓝村食物，搓碰头皮的克登牛逼，啥物事啦？蓝店内次了牛工正气，短根低了铁皮，克了空色，卡万巴巴等，这次了马的吃吧，龙起了一把手电，南西安板中次切不得等，蓝颜色坑等打的吃个老巴等。 十六节卡路瓦，托尔根我这看见南地天气等，南村间年可儿记录门当位，我这里认真了点整个村间农户，还立起了节约。托尔根个是端根地节，这里多顿村镇节，干那拉门呢，咱都是从小的聚集，年初的三月台东是个不接的，年跟我这南村里次台东个下不上端出了西行。 我这南村街，你吃了你是多特不是啦？你当被南街你吃了吃成三十几十八等，送进了卡路里面呢，说个炖了点这个煎馄饨等的。卡路里这南街你吃了得了，冷库里用地下来就把等，餐这个汤汤被过呢，南这个餐过了些不是三轮都不等，坑等打了吃被搞不接，十几年可你等节约特不是。
0: 第二么节目日，咱都是从小的聚集，张一杰、台东混搭等，一零一节过的是不纯真的，年看过个瞬间，年个了下微减速，等么日三分等的。短根地界南西岸边界的独栏门呢，托根个着了么这么着了点这个集中，是不是个简单？而这个呢，简直吃了托的东西嘞。大家为此注意呢，咱们个菜单节目跟俺们办一办等。 从我们乡亲去财政站个交通作业，这个学过，那不等人吧？第一个的评估这个的，咱看人家去财政站这个等，财政站个黑下拖着是脚吧？财政的工作任务是那么难办件，中间等开锁数，从这打开多大么举等？第一个的，伢们个去吃的这个些的，就从用去财政站个那去认同俺们吃的汤圆。 那三个比您得的比，从我们乡亲去财政站里东个七栋三间的六百平米等黑土熊外些个人。财政站的业务下间呢，杰克集中当日站的业务跟的同位，啊，忙些人认得比，拉们个就有些经验了。从我们乡亲去，杰克欢迎托三这个站等，同里那些站比六十几栋的就是盖墙样样。你同你这个来龙这个的，乡亲同个等，乡亲使用的。 而且，财政站的批级单位在那几六点三七的环城区办内部中，申请用具、文本等零件可单体区办等。健康送酒等，团里批级、门错了个批、门禁你办这个中介级，财政站个里头可个这个这个怎么全国实行？ Sadin Kochula, Jim Tilling, Jacky Tangwatan, Saji Kochula, Jinchime Pertang Septatangui, Sadin Chenji, Huan Jurtang Jesu, Pisan Puin Piji Land, Dr. Shaper, Panji Tantig, Rapting Ramba Tobiul. Dogin Torgan Gay, Jacob Songchubjak, Missilian Lakan City, Sormishan Chinji.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동부특미 상청제 대친학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스든게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중년층 워크글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접이 총원부 모름 동부특미 상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스카브자와가 아 토민젠더리 총원젠 클거 일응이인 Re shunin jandar la shinkhin jan shig ang shtag jya pa loa la thir jya ra lama tagan soh chi ni gari.
4: Hala ra ya la goya Rukhan tanga shinar ga lo lo lo goya Ngihir singgo lin ar singgo lin haya Ngihir singgo gong

Ya,

Tab de chen bu go, an de zhong zhong neng zeng zhe.

Tā tōng chōng chōng gō yāng ar tīng bā mā

나고 조사만자고 양너스그요 누고 진당아조라고 양아집스는샴군에는 다초원주라고 양아사치샴군에는

Tamara tigo, young of the chin, a drone eagle.

0: 고래 아고야래 로즈소 멋자고 주 하나 아고야가 로즈소 마르고야
1: 하나라 야라야라고가로야도로야도리고진 아다이르 그베터리즈게 초라타 니고타 나토쇼크 칸치마양쇼르르진 아다이 초마쇼고조쇼 자조타무르타 나나르자조토 나양스코티진 아다이 츠그냔무근고 칸조드코티탄드군고마즈근즈나 나양초다고진 아로타브지그가마조르촌 나양간다고 이르 그베터리타 초라양즈고진

분은서 저르코노키 만나가 고요라 노르서 잡든 이는 군의 터브레 고요라 삼든서

아로다이 아로다임 탄바조 딘남 탄바딘 나그준 호몬더 랑랑사그 이나지 아로안디르가와 똥와조 심그 토라인 삼르티 동조 냥그시가 이나지 아로안다스만 좀나타 진주 치마조 이나 지그탄 탄비조 랑브진아 카모 이나지 아로디라 모드마조 요난다 모 이나지

你是要三比个，要个牛腩多个呀。

Da chu ye da ni go yang mo ji le ki long ra

Tantang manjir go, yang tamcang iran jogo.

당하라고 눈을 띠라고 열어 소부소 와르고 완전하고 열어 뜨거생이 얼극하고 말아뛰게 하고 열어 뒤친소 종이고 그러고 태어나고 열어 떠유소 아니가 가마거라고 체유티 가마거라고 열어 리즈소 요지날 짐 졸업하고 영암을 구소 지나고 신지글 떠나고 열어 군누구소 얼지르고

0: 당아 있는 거 당아 제바 고용에 찍어서 저렇게 그냥
1: 하나라 야라 형아야 나 공으로 다시 나 양가 너야로 누구지 하단 더 사쇼르크 즈그 쇼르 너야 공만이 땅 쇼로 즈그 마우 형아 있는 거지 아로에 탄도 와그잔 차즈가 있는 곳다가 탈리즈가 쇼나 가야미 누구지 아론등 어찌와즈가 고나마야 리는 곳다 사쇼르크즈가 쇼르노야 바르마니지 하다잉 쇼로양 마우 탈리가 있는 곳다가 체르크르크잔 차양와 있는 곳이 아로에 와트기 존드가 가야미 누구든 어찌와즈가 고나마 탈리 있는 곳이 하다예 사쇼르크 양쇼르 노야슈마니 땅 쇼로 양마 우타르고 있는 거지 하다예 르고촌도 양잔 차양 쓰게 있는 거다 쓰그샤디 존드가 가양마 유노지 아론등 어찌바지게 혼마 타디 있는 야지
0: 하다라

0: 덕이고 슬냐메 아고여를 여뜸소 어전하고 마워모 아고여를 심그소 쩨뜨고 사랑여다 아고여 좀보빠소 영아토니고 로본조가 아고여를 까와소 더토나고 찔레마레 아고여를 심그소 영아드가라야지
1: 하나라 야 하다고 응어르가 하도 영도 도리고지 아난데 열티그서 고나 함니고 땅아치라 손드그 총어치르그고지 아당이스틸르 야하비도 드크메메그고 땀은 소카즈근 트위에 동나고지 아당암드그 소험타서 허지디조고고 응아블송그서 나모즈가고지 아다탕 제크조 춤마카르마고 탕아리리조 랑주마합질코지 아다예낭르기스조 마샤르정도고 칭아세마조중인드그고고지 아로예니다하요즈근도디벌한조고 안다마르티그요디친나톤니고지 아로잉 아르츠다 영어스 바르츠르크고 니르츠르 야하비존드 쿠마미크고지 아로잉 남카함타조 쭈기 용호나고 가사딘타조 쭈디엔조호고고지 아롱아블송그조 나모즈가고 땅어쇼크조 춤프마나르자고지 아다잉 아리히리조 랑주마합질코 땅어기스응도친크루고지 아로치가 세마소송이 엔드고고 땅이 다하요 세근도 리벌한 조야짐

나니 고르탄도 바고 양아님조 자님으로 손 넘어 고양아를 단주조

0: 내 머리로 시가고 갑성소 만다고 저 양아라고 라는 비소 야 대모고지
1: 조분아바 통대리친 스동침더니 주고 대친디 좀직반 직총르자탕 좀증간 커바 세릉자키 스타클바 시글루 스테초 스타클바 아긍적 세릉땅 손마른 친니긴 다디무시

0: 중국 제주 대비 최대의 대당 공비지 럼부터 규대 인동 수비 송을로 대당 중국 준 차로 받쳐 규믹제 조수 등규 제대 미망 대외 대당 용하다 미리 깨달기 시지 대비 복된치 대당기 망도 등교시 주유 지적 수지 시진핑키 안주 조경 체급에 대당 중국이 돈용 군비했다 별이 뉴치 대당 중국식 인비 대당나 도담 집에 뉴바다 내야 먹는 거 준진기 뉴바 맨주 십슈 뉴바 맨주 겐주기 대결 뉴바 맨다 맨주기 사투 뉴바 시대민의 소중기 뉴바지 침부 댐바라 제거시 낸두나유 계급 초딘 대당 우리 천리 롭수시 뜻십 준유 정중위 뒤럽사바라 랑계기 초딘다 대당 차샤라 로규령 신기 중재에 토받다 초용내 열기의 중위에 저와니 지적수지 시진핑기 촉된 리지 넘었다. 시진핑기 두렵사르베 중국 개주된베 지조링 로지 공배 체리다 툰베 쭉지라 토유. 안주 땡게니기 탁주령 신기 툰인라 고와 띵습 렘받다. 송종이 타지도 토바 제대 자주 용다 퇴구르 시뷰 미망기 띠당라 송종 제주 인시 주유. 산에 사도도 지적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라 년배급 시안 짐주 롭진 쇼도 민간 당부의 등위기 수지 마싱格라 규자 침부태비 마싱格이 안주 송시에기 공둔태 민간 능구기 교류주 조종기 초청마라 라다라 제대 내시 대화라 치바네 대당 대화라 치바라 균도 동왔다 섭슈 말하기 남바사도 치바규 섭슈 누바 균도 치로 동왔다 직전 조경다 분가 조경 사도 공배소 제대 누바치로 동지 면주 리공기 돕쇼 리기 비교 인시 제유 직접 소지 시진핑기 문고 제규니 준중 치슈다 팬뉴 치슈기 대당 탑주식 인배 조된다 대당기 멍시 릉신다 중재 릉신기 레둔카라 덤진차 주부시에대 미망기 대당 멍시 댄도동 그것이 낸두나유 삼민맨주교주기 탑조당부 락림바식 인배응원에 후젠신진 삼민총길의 사신추 최댄 대당주기 주장신바 류재민라 긴직하장 지부 인배 조난총유 류재민기 안주맨주당 응원과 염제 띵섭도 당대 사신추 지겹맨간다 시림 최댄카 김장맨바지의 님구기 착시 토바다 진범의 주로서 종례라 두문토 도담 제규다 대종수 조내 미조라 나점내 착시다 나점내 응고 제규로 꾸디 당대 대당 섭슈대 대구다 총세파라 노생 제규인 종전의 응고 준진 제대 내시 지무 튼세 명도 당대 세민 맨주 교주기 미망 자외 찌라 줘봤다 현지 응원라 치 표배 랑자 시림기 탑조 당보로 등교 토바 제규 인시 제유 辽宁省亲福新冲街的张武总二十乡冲的二十乡冲族出店看给面吧梁春荣去二十乡冲族罗俺你玉米村地当了送局期间行事列金阿让呢那这层么大土巴的面具期土北面吧也不行吃就马赛特别讲地当铁土当级别足迹吧也不行吃就银阿让呢母体冲族的听度难受局级 유미소로 양타베 대당기 따와 조교를 취득한다. 종래 축도응은 거 준진다. 내염 응은 거 준진 말하기. 마대 첨디기 레둔카 야부조대 장마라 나자 용장 파바 제주 인시 제유. 지적수지 시진핑키 맨주 초딩기 멍시 댄도 동외 리시 라따르 띵섭 치봤다. 맨주 초딩 리공기 진유대 내내다 좁주급바 리소 동왔다. 림이 내다 맨주라 구디 동와 제기 토네. 만조기 타 니사르 맨주 토봤다. 맨주 야구치 토바 제대 만조기 나자다 왔다. 맨주 집에 뜹디제다. 루이 침제 사미제바라 토르동 교시 대나유. 슝안 슝우 맹간이 슝안 교사르기 림부 숨배 촉두 맹간 당부 임백은에 교사르기 맨주 주제 토르동외 지지 근지차도 고르유. 슝안 슝우 맹간 등위기 소지 草배 펑키 안주 지적수지 악주 이라 댐보로 응해대 개세 수리 높진 쇼우 맹강기 리젠다 치젠기 상제대다 교사도 협대응 못마다네 뉴버축 체로 동교다 퇴송 지배 정신 체둔도 체대 슝주 맹강 교주 딩섭도 땅대 망조주 정김기 권장토 차제 멤버된 토부다 별리 맹주 퉁공 망조기 인정도 기토부 체주 인시죄유 하난 신진 미만 맹강 앞에 맨셔뿐 신서 윤기 파자섭슈니 지적수지 시진핑기 곡주다 대당 감수토담기 제다 시비유 섭슈 퇴구창도 동교의 시 숭바테리 하난지 진의 곡주기 탑조 당부로 시간 소대 로숨주 소지 송외 시림기 매셔버지 인백원에 말하라 제다 시비 십슈니 네바라 교육 체슈기 대단 송교버식 인배 명조를 섬무충 진의 곡주 집안니 근의 응고 순진 집았자 민바라 야마속다 원부균쟁기 감수다 유진 다종 생감라 니지 집아제기 레드인 야고 좁대 네베 정구를 기심라 송교 체교 인시 죄유 Beijing Xiehe Mengangi Ka Zhongyi Bie Tuiding Tangbe Xinjiang La Rou Gyuru Chige Menju Ruga Ki Rumi Zhu Ying Ying Ki Xinjiang La Rou Gyuru Chige Menju Ruga Ki Kungmi Shik Yinbe Nguyne Mangzuo La Ta Ni Se Da Tabdi Nga Menju Chibe Guigu Hajang Chimbu Yuba Ngaran La Nyongzuru Samu Chung Jijab Shuji Xi Jinping Ki Nendu Nangwa Dara Changbor Tangye Da Chubja Luk Tun Changzai Lekwa Che Ki Mendu Minne Bunga Chi Tuyo Guba Tini Tanzam Shirim La Guigu Chishu Tere 나라네 미망 자외 찔라 짐바다 칠레기 상제 뜸비치바 베레 루브지다 분가 주중소지레 등 후다기 주바제 제대 산에 대란도 시초비에 맨주루가지 주대 미리카기 망조지 대당려야 송주체주 인시죄유
1: 디글레 군의 비외네 주 계시 지역관계 총리 리창키 최주신님 광州属 국가의 십주비에 중국 최동남진 총두기 구조제고로 슈바마세 주요소의 송县나와시 리창키 탈루니 광저 총두년네 롱우 둔주코로 회로힌 주시 시진핑키 칭아 시진진난네 광저 총두르 토베 총제레 켈리 강리 나와타 중국 추세 토베 고이자실 동규 듀르미키 최심 갸잔나휴 니르신 고무 제바타 균투 서주 제파 이듄 통신타 카텐 칭네 제베 중국 점링레 국급 사바드바타 군유 사바코즈 땡기릉 진뇌 유지 송주바시 리상키 광저 총두기 계지 균도기 냠세 나초 균용어 탄 계도기 순수 사바 균체 메파레 계신 유진 티에트네 펍차라 띵서베 로고치유 지네 톰르 지튜 지바니 겐더 소회 유체 민파레 파장 사바드베 뉴덴기 치토핀 중국 계난기 톰르 타이 계지 톰르 균체 메파레 냠지 탄 튜무 공부 용화레 구디 동주 탐바 튼튼년테 고이 남베 점링 변주를 죽신휴 니네 계진뇽송니 지주토키 창가자 머힌바라 티니 디기 치루동회 랑다게 담가시힌 중국디니 림대의 뇽송시 캔시긴패 쇼카라 티외망회 캠세라 패도회 뉴추타 캠세 축부로 소회 편뉴튼신휴 숨네 니베 냠게니 초양바라 외미 뚠탑 치바식 머힌바라 티니 펜준 튕긴 조로회 중재 뚜리 치바식시 중국이 남양 공비 조심배 계급기 류계 중화탄 갑대체 중배 초부상부시 인배 팅접진기 쥐람토 갑지 공비 조심배 계급탄 라단지네 냠토 조바탄 로딘 줄미가 냠토 균두 유지 대나유 리장키 중국의 무두티 뷰두 공비의 구디 동화탄 추세토회 고무자치를 제파 티외망회 총재 구급 냠주 제파 티외망회 니배 냠래 갑지 동화 계지 변수로 뇽송 증람라 송종 타지도 치바제키 점린 변수로 판뇌르 군뉴 티웨 마완뉴 주히시 내뉴나와시 점린 뇽송 지수기 지겹레체 이외라히 녀람 시진나 중국어 공비계 총재 친부토바티 점린라 토바라 가오페 고급 코드 제휴 광저 총두니 중국타 점린 지투 치베 디부케 지시힌 초카키 튜몽토 고이타 직수의 멍시를 제패 콜라시비 뉴송 말라지 뒤규 르와 유지 송나유 기급타 서구 급주를 예외 리카키 튜미 뚠자하잠 구수제구를 쇼유바시 구수제구 초배지 리장키 광저 총주키 킬레팀칸라 구수나와시 황군민타 우정롱 콩세치구를 쇼유바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계속지적한 그 총리 리창기 제주신인 광저주 점린 광저 총두기 롱어 둔주이 슝미 촌도로 쇼유 촌도로 쇼겐기 치계기 유럽총바다 짐슈 킬레기 투미 땀시라 샘베지 리창기 광저 총두 니르데 롱어 둔주송웨링 중국 고유 공배다 둔네 사메제바라 똑치지를 침범마세 중국 치조고의 짝당체르베 민장식도 교류율라 점린기 중국 대십체베 거공 개진식도 야 교류율 수경에서 뇨종집에 가르디 개진식도 교류율라 남바사르베 뇨종 공백이 촉둔식도 야 교류율 중지 벤주 뇨종 염래기 제다직도 교류율라 삼시다 저둔기 제삼식도 야 교류율 지송율 李江琦、罗迪达林、广州从丢南修北

0: 계급하게 길에 바라 삐리 집에 내고 내망진도 교류시 대안 요정으로 다니 사두기로 다다 마조기로 다 틀려다 코주지다기로 다소 차조 용기 냠레로 따라 림신 림바 중대 길에기 나르베 광주 총두기 디부 배주 야부치대 중국 공백기 고급 대배 공도 강리 주부체유 중국 고이 사두기 고유 나베 야부 준비다 치조기 마조 고요 리교를 치바 대립전기 퇴내마라 강교 조교인 계급하게 길에 대회 망외 중국으로 마조 치바다 중국의 총리를 쇼교로 거수 쇼교인 중지 길에기 증명시비 코종지 뒤라 구디 후다 동마다 계지사 뒤냠래라 치둔 치바 니베 냠계기 뜸규 리과라 주바 제기를 와유 롱어 둔주의 고주 서사르베토 광州 총두기 세장래 Chakdang nga le siyawa cetoba cheto, rikden ki Guangzhou Chongdu da, Bangmei ki Guangzhou Chongdu, Miju Rinne ki Guangzhou Chongdu jie du de, Zemling Bianzhou Nyozong Nyamle la, Dupshu Tibwe Chiwa Biu Gyo Si Dena Yu. Gyegab da Sikui Sumju Zamne Yungwe Suzong Lele ki Mina Dunju Zam Shungmui Chondoro Shou Yu. Kele ki Tumi Damse Begab Longo Dunju Yiling, Gyegab Ka ki Kele da Guangzhou Chongdu Nyam Tu Kongbe Chong Yu. 明个来 중국 수준기 전주女巴 니르신 치료조신유 중국 공백기 둔중라 이지기 캥신 로덴교르민아 중국다 냠도 교태 사두 냠주다 공백라 냠구 니베 냠게 문주 용화제 지도유 지주유 슈미촌도 마조공 리장기 증링 광주 총두기 롱어 둔주이 주둔 조배 점들라 시고 남았다 광주 총두기 초분님배 투미래 전수생다다 bengyi piwa ma se, kongzu da nyambara gyun yu. Huang Gun Ming Tang, Wu Zheng Long, kongzai ki chi guru shu yu.
1: Digi le kune biwe ne su. Genyo mi ma tu su, yun le oyun len kang ki, oyun zhang zhao le ji yi, si chup shi nin, bi jing tu. Nye dong ni shu zi zhu lu, ge ji tu mi za chuo bie zhi ling di na shu ken, ge kub ka ki tu mi ta jie zum na wa shi. Zhao le ji yi. 主席 习近平提, 每日给来王继军错把准据独席谈,苦了是一部全国全部席端别密语你,提为极度点别责命席准据了估计中期行。中国也有密码推索起,结合开给垂措抗的念头,推摩托,苦了是一部全国全部席团决谈,充满人路我们,拉链大的话,人不看谈,却不忙别别的谈,中文思度动画。 我们中央来了接近期给您接近天民望偏村居伦坛在西四度东都有几点那我谈赵乐季以腾东中国龙安森期才可以全额别在那期这一月内区我住南天中国初次做回七九国一母体加七十当天结合卡坦苦格娘居坛就蒙托偏见了各地东就行西点那月从修天不去
0: 계급하게팀조대전기계사슈리탄냠내래쇼르게디투몽킹윈진게겸앙직드첸헤 벤조 토담노블링기 루지 우윤행강기 우윤기 투미레 제레난유 딩쇼샹기 미드브징류 공배다 쥐종 치바라 조네토 미데 우윤남다 베레난유 공기 미드브징류니 레고르 서베 락제 사치다 툴레 푸줄르 니지 치베 가제 톱쇼식 임베 중규르 뚜베 락제테 공배 야부 동원다 배주 야부 치바 쥐종 야부 치데 미리 용라 펜딩알레 마와 준토바 치구 Tsangmei zemling midib rinnu nyamlaegi jikzu zu gyungla gyabgyur chibata tena shu de tumung targe la guide dungata tumung denja la sungyung chakyuru gasu shu gyuyin. Lodi uyu lhengang zu de longo nishu zidu sungwe rin. Kaande zhungu da chi gyegab wara gaja shu re da beri nyamlae chibe dikbu khe jinshik tu gyuru yubbe. Uyu nambi zhungu lopsu chasha da benjo kongbe te leki ngale mangwa bu gyu rewa yu chi sung yu.
1: 罗杰乌云连刚给主席库基拉索北中国密德不仍然说结棍给孔北冲着了我就能与了孔内中国的顶色修不得娘来家计当地这三季女不顿别俺来立过切就引起送予这个立库内比为内区这部科技级别顿顿级甘肃甘露铁布村大拉香国际冲出了他昔日为错给过了他全部想象都修入心气了 从最预计看不透明处图,透过看见你,请我写给你的那些。 Tiyan Chikdo Gubje Sumcho Suyangal Huyo Dawa Gubara, Zhongguo Zhongyang Chepsi Chuki Tegara Chepsi Chuki Gezum Chuso Di, Goji Chuso Shiba Gongso Na Yu. Chuso To, Ma Ma Ka Tangbo Ta, Ma Ma Ka Sumbo, Ma Tuyun Oyun Lengang Ki Zong Dui Jie, Zhongguo Su Xin Ma Ma Shangan Ningla Rukha Du Juji Che Gyu Ta Jie Pe, Ningge Chu, Yang Yu Mutu Dun Cho Su Kongpa Denpo Si Boto Ba Chung Yu. Taji, Yogurwa Tiwe Mangwe, Gyangkyo Ki Ji Shule Yunhe, Saji Nianying Tere Cemri Shuxin Yu. Tiwo Zong, Geji Zizhong Kui Ki, Jisheba Pakwa Tsuhi. Talu Saji Yogur Ki, Celeb Junche Meipara Cheru Chibatan Dunhe, Nanying Tandu Na Yogurwe Michang Dabjik Hazan Pardu Jishye Yubashi. Qingyang, Huan Zong San Cheng Xiangtu. San Cheng Kar Zong Yu Ki Ki, Chen Sui Durin Kingri Nei Yu Jin. Chen Sui Durin Ta, Parda Jili Chul Hazan Yu Bei Sar, Mama Ki Zingra Sik Nyar Ca Che Yu. Qidong Gubja Sumcho Sochu Lur, Mama Ki Zu Xiu Ma Qinpu Sum Nyam Zong Chung Hui Ji Su Gyang Yu Ki Tame Yu Ki Ti Sa Cha Tika Ri Gip Yu Ba Shi. Huan Zong Zong Yu Dan Ki Lu Gyu Xiong Tung Kang Ki Zhu Rin Liu Zhi Hui Ki. Mama San Cheng Kar Zong Du Lima Ta. 特别是在这些扩展学习盲素来来腾东妈妈给那些别艰苦的生成扩展学习某主席三年提给盲素期妈妈给些脚上扩展采集人间期各心理仓马先的数配学习送学推母们应被三十七通过的三十二十七组年甘肃以阿吉素三十零年月过冷天在这你说的年先请提用给三十三大组这就切不谈 Sarji Mangsui Junkan Tan, Sarji Jutun Sowe Sodun So, Leri Saba Tarkiye Dong Xinhyu. Tiwu Zong, Gezi Chongzoro, Mangsui Junkan Lianyer Tan, Xinkim Zhuji Nye Gyunche Juti, Chungmi Bopariki, Damka Saba Sido Gyurhyu. Nidong Nishu Zabshi Lo Nesung, Chongzu Nyamdivki, Lore Chanyu Yungbub, Gor Nibum Le Geyubashi. Chungmi Renjian Doji, Yangbo Lani. Gopti Du, Gyangkyu Bunga Tanyam Tu, Gezi Chongzoro Yungwa Si Hinsing, Meju Pogbe Tegara Debashi. 他这人间多几期孟岁准刚新年的月片从王二位也结束中心局人间多几期三七天空的电影人间图孟岁准刚准片月过完用的对上月半马赛俺出来看永不日的多期写一把戏庆阳下场努不济天的领归图城西电影七寨卡期出刊宁达的科学习行局 自家女伯孟西没半天人类自家给细菌体借用给拒绝七个咱们送外牌的罗西他咱们是因领归体空白女不穷外谈三级内小体中国自家城西明强三百七度就是学领归土丹木连体主人松天作业借用给高贼层体清不解决车图庆阳体自家女伯拍摄教学谈不拍摄教学人类自家都拍摄脱学 独立培训要学习给出作息的幼儿学姐我准拿去总体作息龙安生给车库全额别国聪的他俺说了重置也不投入人在细菌体借用给加些就咱们心情好以感谢准备查家脚步组局把他结合给技术娘这娘退去甘肃施工去层次了我所确信头发另归图城西电力中立准备他宁退他技术毕业 规矩界这一趟用起健康中药的准天另规矩降落就厕所偏着作为名册借用起准天土内就准确土越界就一把事明儿城西起来阿比拉桑庆阳土西出一把坛继续归动坛毕业前不久的七八天哎呀宁可以学会七百盘的三级年龄庆阳起继续给你这些的城西吞来健康中药的七八的七的三十日土岗土继续土色对西域 青阳重点的培养团就是欧阳天刚开朱林宣判正书东开俺去七十东坛南镇推给用法的作业托规定中就行七十东里土亲七阶土从就是规定修清东就提一把坛南镇里学习有些坛宁立西里卡这些所对于给苏春来这一坛毕业中的坛城西来轮来这给那么三百七八所每句给推来南镇七就提一把坛 在女的历史题人女团来给这大事不如家业东就行些就有把戏
2: 나무 최진기 양당군디네조 그라 피규르긴 도장군디네조 다들 굉장히 센심어디니 두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리군의 비비닝츠 예멘 후사의 작제기 제주신인 직조대 딜람포대 배주시대

0: 우리 어렵게 계산해야 돼. 개보 할아디 계지 넘단라 제구 제바 마세. 내라 피백고네. 푸디믹빈라 포 유지주유. 후자 작제기 등도 딜람푸디 숨 배주시에 소디 어렵게 주지 제배 냠지 마기 예멘 사공기 산에 니기 막도 믹빈라 제구 제배 민노포르지 치매 쇠바 마세. 랑고르 망보르 도균 포유. 예멘 후사 작제기 닌테 공무르 탄도 대신배 주주 니슈 접시 인낭 소디 어렵게 주지 제배 냠제 마기 예멘 후사 작제기 춘진 쿠라 가고다 부대기 제구 탱십 주시니 제봤다 제구 동윤낭 예멘기 께서 사나다 타이 증아디소 사제망 부츠 유지 주유 후사 작제기 예멘기 튜법 다와구베 체 숨인 지도도 치마네 수 소디 어렵게 예멘 후사 작제기 춘진 쿠라 가고다 부대기 제구 제재대 탱 니동 숨게 니슈 저숨 신 유지 주유 제주신인 냠제 계조기 총지 진저 바 쉔베 냠제 계조기 예멘 내 뒹기 미세 포니에 슈레 칸기 레둔바식 르주 톱 유지 주유 레둔바티 니동 니슈 접시 로네송 호사 차제기 강야르 쳬바다 명아르 정김도 로데 능미다 냠좀 총유 명에 바라 냠제 계조기 레둔바 뒹주 뒹지 던동 호사 차제기 강야르 쳬유
1: 디글레 군에 비웨니 추 싱가포르 초등타 두개 레튼 투담 주기 제주신인 기 공부를 주발을 신는 싱가포르 투 토구 제배 퇴강로배 주신이 호마제 초가 균해 주고 강이 매매신배 외부 제구 파유바타 대주기 주신지를 매반태 팀유바시 주신이 변난기 미창마 대자이바시
0: 디글레 군에 비웨니 추 어린애 주소래부 제주신인 겹자 제배 정실에 응원바라 누규 진공 파라바소기 교진기 꾸디 테페 어디 다워구베 제주베 진공 된다 퇴충불에 겨자숨다 정중 된 파르유 닌데리 겹자 제배 응으루 짐대쇼르베 정시 응은발에 개봤다 총래 어디 계제념지 접소 오윤해 강키 다워디 던주도 라리안 기가보르베 응은바 치루 단유 정시 겹자 제배지 어리 근위기 인공 등장기 두제 응소기 인공 마루 침받다 두가 로주 기본기 용법 중재다 아고르기 등자 참아 응세 두부 파리요 바리
1: 디글레 군에 비원네 추 자르비 망초기 제 주신님께 고모 도쿄로 예배 자르비도 자르투 어리 중처 침모 강이 잠토 도좀 전해 니투 튼베 자르비도 자르투 어리 마기 멍미 총성기 폐미지를 속좀 제신 코모세베 도보 예배 규실 괴담 당와 마세 니저 예배 자르비타 어리 냠지 막투 난종了 我国 세바시
0: 세계 넘버 2 공세선교리 년주 속에 바산함을 나타낸 제원두인 리젠겐 고르난겐 덴젠잠 벨라다 삼덴 뱀라레
2: Mimi Dachiki, Nanzu Lapara Chugiji.
3: Mimi Bujiki, Nanzu Lubur Chugiji.
2: Chuchudiki, Nanzu Chuchu, Lamparchi.
3: Chato Yuke, Chizui, Mochi Hinsa, Lamparchi.
2: Michiki, Joyangsi, Gangju Chetua.
3: Yamdo Rimu Joani, Nanji Dende, Yangse Shiki.
2: 서초
3: 강시기

0: 더불이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ingling Yogun Kamsa, Shamla Zamlinki Tirin Kazan Shibili Zenshu Him, Ting Tili Zenki Nang Tunsu Ni.
1: Xi Jinping Ki, Bozuan Ni Zung Tung Tang, Chumun Nawai Gosh Tang.
5: Xi Jinping Ki, Togi Putan Chuso Ki, Dushi Tang, Jesum Nawai Guru.
1: Zhao Le Ji Ki, Kansu Soro, Bozuan Ni Zung Tung Tang, Torki Putan Chuso Ki, Dushi Tang, Jian Che Nawai Gor.
5: Zhong Tang, Europe Ki, Rok Ding Yin Tang, Nyamle Ki, Zawi Kunshi, Taikun Chi Kui Shibi Guru.
1: 中国塔一直要预美给克帕斯克这团之话军进塔塔比东归西北国中国比大从所土给冲着了各自心不特别国所行下面了听提里层克南团西部之南三热那今天准备起就送您给记住给克比主席习近平克毕竟密码错刊节目中国的阶段层次是撇撇不是我们总统包括他准备能去 계급님이 중부와르기 자로디 도지 파람다라 우이 침침도 초고 초니부 펜즈 디리 로교르 시베 용세 럼부티 로라 덴부르니니 디럽사베 중국타 보서원의 제와 콩비기 럼부토 규티 점리키 콩비타 야르튜지도 도부쇼리 기부귀 시송규 시진핑키 북삼 직튼 중는 신의 조세 럼부튼투 디루니 중국 공전당 운인해 롱갸탄 조명아 코르베 로인마 보서와나르 장젠 중디에 롱추추 코르베 로양이 계급 니뷰 시즌 단기 냠레라 슝누 캡티 계종 시즌 기 냠뇨 베리 띵섭도 동화타 도시 냠지 지수 치르 동괴 중국 초기 보서와네 랑 계급 기 계수 탄 상비 공피기 냠뷰 토 규규로 갑규로 체규힘 초 니뷰 변조르뇨 소 냠레 기 좀시 나르베 투상도 당니 중국 초기 어버지게 지지 계급라 고체 밀림베 시취 초용년 락다르 체벌레 중외 고급사바 비주 야구 체규 중국 초기 보스와나 초타 냠토 청지 변조타 신례 조례소 개풍기 냠례라 중능 개보타 링류 롭스 남자 락다르 체바규 보스와네 변조타 지소 공비치 로람 찬디 유지 송규 시진핑키 중보타 중피 디르케 냠례라 군디 동외티 공주시 뒤낭디 진리 링신 어버지게 튕콘디 링신 어버지가르 도비 냠레게 원주 차긴 임바 균형 차구 중크 랑외기 냠뇨 냠주 전에 링신 어버지게 계급라 랑 계급기 계준타 삼비 딜레 공비 차구 서로 진두유 니니 웬게 타 핀토 직조 타 니베 니키 냠레 도시 균형 차구 중국 초기 중국 킬레기 니르교 뉴바 치로 동화 타 어버지게 튕외단 삼비 방미 락제 지교를 제바 딜레 공비기

0: 비주 신비 계획 워키 냠레라 군디 동교시 숨니 비튜 공비 개념례 가초 균형 차구 중국 초기 중국탄 어브지케 데케 냠레티 튜레기 진탄 파르비 초수 지규르 체규로 모두 군디 동화타 코르부 쿠르투바타 균튜 토비 망위 도지 제다 사르디 취십 제디 추세 토베 냠레라 데니 어브지케 팅릅진기 피림라 로람 체규시 신이 창샤 고지기 냠레 코르요 균형 차구 링신 FG의 퉁콩티 서브테기 첩시 텁수기 락차를 교류미중 중국초기 초카기 락삼 남다기 링신 FG의 공비라 로람체바 통도유라 링신 FG가 초타냠토 켈레기 마조 니르경라 TV3비 차겐 준도유 지송유 보거이 주시 시진핑기 사신된비 구지워 중국로 점린용기 도난체비의 공비기 총재토비유 중국으로 위포미보르 상마 위주토바 중리 중국의 개주된비 총재토비 공비기 남위토 교육비 보스와니 롭중슈와타 제시를 지리유 보스와나 초기 중국의 와르기 제와라 세대 통신치바타 중국지기 자튼 로디엔 교민강 랑린다르와 타이완 랑진스리비의 카체 고요라 모구치바 도프슈 강룡기 중국의 능시라 티슈치바라 모구치신유 중국 초기 튜인진부낭 보스와네 계급 공비라 갸규르타 로람낭바르 토치시 슈규타 중국초타 공비 텁주 지티라 슈누 양두유라 중규 킬레 티베망바 보스와나르 규니 마조타 레다르 치바타 규지 람지타 솔레 싱레 델레 사르두 청진 지규르소 계급 기념레라 슈누 갸브디 계급 니뷰 제와라 무응의 진진기 총재 티베망바 토바라 구이마 동두유 주시 시진핑기 점리라 제주 친부체베 급수 콜라시비 최고 신부시 뛰어나와 대통령이 계급 진비 견제 코로와 준비다. 냠지 예소기 대화를 체비 계지 딜람라 송경 체규로 편도유. 보스와나 초기 중국와 튠주르 兄弟 탐습 진리 총마링로 균형타 공비 조신비 계급기 튠지라 숭류 약화. 에프리카 타 중국와 기 튠지 냠레라 군디 동화 제제니 콜라시비 주경 마라 대외 뛰게타 대외 섭순정신도 주로와 찬두유 지송유부시. 제민낭 춥지 계급유비 조다기 콜라시비 대자기 최고타 규지 남진님준 방미 딜레 튕기 최대디타 미슈 튕구소 계급기 냠레 이제망보로 튀모토 민다구낭유
1: 당원주비의 최종 송민키 지초 계급기 주지시 진핑키 비징 미망 초강진모 중코로 무시 참전한 월비피에 도기 부장 주조키 주시 필리타 젠체나와타 계급니피 구치키 초니피 지외 니네티 투럽사피의 중국타 도기 레완 직춘속바 토로둥큐 캡자나유시 시진핑키 중국타 도키 수균자조니 계급니피 구치기적포 공원미 사퇴나와시인피 멍시 딩섭라 퇴취 지점진나 대잠 댄토조신휴 로마진 초니휴 심쇼 직직히 냠내제티 제타 삼민제바 담토다와타 미망편순 시도타 자시 섭도당티 퇴접자피 퇴남군키 중국타 어프리키 레완직균속부디큐 수영암된피 리우시잠유시 중국타 도키 자초냠레기 도시튠파타 뒤름 양신 가침부휴 초니피 땅이타 개크미키 림부카키 조원 아르웨 섭도동화타 개공 신진키 냠용비리 섭도동화 편중키 대외키변타 정완유파타 도굴지피 내튠키진티 편춘 로디엔 굴밍하 갭교치크 国车没办所谓其他你中国阿富士克让电控配了改革切不汤南路南边国语团年中国汤阿富士克娘们了团建就会密色规制基因片多吉克国车节美规不汤中国了其中级别团建克下坠冷不索克其他亚不解铁色规矩牛总汤首阵索克港贼女部 阿瑞顿别切贴上给客堂社会期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都给他念土女个三不堂正经是女所开光去念了了兄弟给不提都给所列间去批准了染地清对去给这堂社会去列点去中国堂都给浪球这种影片全满着列了兄弟给不堂老当这地各主给国立市部局共推仓土东局规地当地社会去这地堂点着了规地东规西殿下 习近平去，就看今天电报过年，临前阿富汽车连忙回那团，他去七百人修改铁，在团卡西端那问题。今年阿富汽车连去组织一个太空车去，阿富汽车连去密码尼，阿富汽车连去打破我们的影片，社会去连团去，送信去女朋友，对别结果不谈。明年长夏长田松江车去。 天南修建桥架去，俺们这个做去责任去没有他，咱听了最松具体。他带几个去大王堂，俺看车上了真叫奇怪不？昨天毛主参加他，希望的规定东去，毛主他桥江边搞东去，给个他给个八十去，见到我所他就吃得不着味。平村新桥他，给个俺出门去不他，全部用的他。 面团不少少几百，平均三几台，平均随三几块。今年咱俩俺们就老领导去，明年定价了，明不马塞，不去狂别了，吃亏吃亏不结实。福利去，他听中国村支书不提，主席习近平去开三点半五折货，中国南边听着讲去做准了，狂别去春节新手听不谈。 中华区培训水军训练，他给矿别进步，每团六千群拉，中国新进度集团，立足特朗普，铁外干，巨轮穷，多给他中国水军在线了，陆续运人电信，还将点不去，三楼的给可米比划，清晨做贴，龙王我就爱我国话，说完休息。
2: 多给小区中国谈连托，并且一起舍不得动他，给小区里谈，这头了兄弟干活，有人一片俺们俩定舍不得动活，推着三片多给他，中国两万几吨手帕，俺们都准贴，给可米皮，迷茫了，偏的体外气活准对月季就下。给用迷茫去做，与两位员健康给委员长找了建议。 今天就被蔡教授明给协助了北京图波斯湾的总统博克坦托给部长处主席弗里坦接任人员。博克坦接任人员找了建议，波斯湾那里临近阿富汗的陆续都预备中国找到开心事情。提人主席习近平给国协总统团出面两年，中国团波斯湾的这位外长处的对人推门托接任人员。 中国消息：波斯湾那教堂领土，杰克尼比做大瓦的穷别，屯门金文金开心，屯居也不彻底。这两天偏村一起，一片两边大教堂，忙是两队用我的工地当年。中国堂波斯湾的这娃，就算特别拖一拖，立不住工地当队员。中国金融密码推送机，波斯湾的吹作把的给两边啦，兄弟给的，忙最沉重是用错了明天，两边别的彻底。 杰克尼比为中国人民了，杰克尼比给连前头越级送月，不可以。波斯湾的消息，中国他执着这话批给东局了，才对通进他，乱点革命人，中国自己在听了几十年不学过去。中国波斯湾的边疆他几所批给了，给不了钱吧了，托起些小军人了。中国杰克给人民接线的前头月，杰克尼比听做这些，别的了兄弟姐妹。
3: 你不足用他，免得所讲所听，你们来定时不动于热我预计送月。福利他接些能够找了建议，中国他多给把了汽车总量，龙我们就是他怎么送人，他的把送图，他什么随便他，这天咱俩他偏生一起，你们来你给这些的，过了十八号小一个月，通知你们来给北京西都交了去。主席习近平给国协主席他接些能力。 叫你别这位批给给七十七推木头，吃亏那我谈。中国多个他念头，结合你别过这边推木文字开钱，提顿接的，七十七天，平均一起十多动我谈。你别你们俩加起了动话，没去人家别的十多动对于。中国也有密码推送机，多给传送对面你谈，别的谈平均接些的进去的兄弟姐妹，结合卡给传送，那这说，充满了不就能听住的兄弟，他们十七天越级送去。 福利一。
2: 多个谈中规派的随军责团什么也不谈，结合你被这话题，偏村一届谈，偏村进学，推动都市界及蒙西托做不新人民。

0: 내가 두두 잠바 강골 시험비는 류중 용외 마세 편도야 랑고른 가비 내줄래 유튜브 그랬다
1: 디타니 기랑기 차나유
0: 케니 이와치는 퉁궁 양갸르 피쥐동토
1: 기고치제 롱주 양스체는 디타는 편도 챔부여시 디타니 두탄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차와시인
0: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를래 야도 주지
1: 디탄기 중국 난조 창매 냠토 송경치